이길승의 닮아가네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혼자 중얼중얼 네 선포하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질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제가 주님, 주여, 주여, 주여라고 10번만 외쳐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전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정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는 마음보다 주님의 평강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면서요,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조준모가 부릅니다.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젖은 모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졸업의 고난 내용은 편이실 것과. 그리고 예수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 찬송과 세 곡을 들으면서 주의 임재 가운데 계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우리의 감정보다 흔들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상의 질서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앤 글로리아 게이더 크로스가 부릅니다. 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Jesus paid it all.

찬송가 이 세상 엄하고 지저스 파이리로 비렌 글로리아 게이더 크로스와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베스미낫 페르난도 올테가의 찬양 또 셀라의 오신실하신 주죠 Great is thy faithfulness 이렇게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하라고 또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처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그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주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사야 61의 찬양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님 오셔서

네, 영원히 은총이 보 마커스의 찬양을 함께 들었습니다. 앞선 곡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님 모셔서 아이자 61 피아월십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과 함께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나눌 아쉬운 시간이 됐네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요. 처음에 했던 말씀이죠. 무릎 지킬 만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주님 앞에 나아가며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큰 은혜들을 감사하며 나아갈 때또 이것을 넉넉히 이길 힘이 되지 않을까요? 10,000 Reasons 만 가지 이유 마지막 곡으로 인테그리티 앨범에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교회 제일 처음에 발 들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는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

0: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인 여수 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임마누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성경을 완독하지 못하는 족보를 살펴보았죠. 족본을 크게 14대씩 끊어서 3번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였죠.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요시아 왕까지 14대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요야긴 왕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윗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성취가 중요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인들 다섯 명을 살펴보았죠. 우리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 여인, 루시라고 하는 여인,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우린 당연히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마태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당연히 아버지가 누구고

0: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라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만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충분한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할때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지지 않는 독특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두 분이 약혼을 했네요.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하반절에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지는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 동거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일인데 여러분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다윗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심에 있어서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만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소개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어리석은 질문을 해볼게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믿기가 쉽습니까? 믿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믿기가 쉽습니까? 당연하죠. 믿을 수 없는 말을 믿게 하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믿을 수 있는 말을 믿게 하는 것이 쉽습니다. 아기가 잉태되고 아기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일 11시 강원, 화천, 속초산지, 양양산지, 홍천평지, 양구평지, 경기, 광명, 과천, 안산, 연천, 포천, 가평, 양주, 위정부, 구리, 의왕, 화성, 파주서 북구, 용인동 북구, 용인서 북구, 양평동부, 경북, 문경, 예천, 청송, 울릉도, 독도, 안동 북구, 안동 서부, 서울, 서북권, 전남, 함평, 영광, 나궐면 제외, 구례평지, 전북, 완주, 순창, 익산, 부안, 위도면 제외, 부안이도면, 군산, 옥도면 제외, 충남, 천안, 공주, 논산, 당진, 서산, 계룡, 보령, 도서 제외, 보령도서, 홍성동부, 충북, 괴산, 옥천, 영동,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0: 때문에 잉태되었다는 말과 다르게 예수님은 성령 때문에 잉태되셨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사람은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 독특하게 성령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이 길게 보시면 알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우리 일반 사람과 똑같이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잉태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야.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설명해 줄게. 궁금하면 들어와 봐. 귀를 기울여 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랑 약혼을 했지만 마리아와 같이 동거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배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모른 상황에서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요셉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아, 마리아가 나 말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해서 부정한 행위를 말미암아 저렇게 배가 불러오고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독특하게 간음을 한 사람은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간음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 경우는 마리아를 아끼기도 했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지 않고 그냥 결혼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족보가 형성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합니까? 20절이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잘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오해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데 이건 안 믿어지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이제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 천사의 현몽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 마리아가 간음을 했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아기가 잉태된 게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예수님 늘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잉태되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합니까? 죄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합니까? 저 같은 경우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버지도 죄인이고 어머니도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요셉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잉태되셨다면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면책받을 수 있죠? 면책받을 수 없어요. 자기도 죄인인데다가 남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에 유일무이하게,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에 유일무이하게, 이런 역사는 없어요.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관계가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셔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와 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쓰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소개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도신경 같은 거 고백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말을 할 때 반드시 연결되는 부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죄의 오염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셔야 돼요. 참 하나님, 참 사람이 되시려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다윗의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예수님은 죄와 오염되지 않으셔야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어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 그런 의무를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가는 모든 인류 역사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이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는 그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다라고 성경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는 것이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신약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유사 일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름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일시 시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름의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뜻인데 이건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역사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자,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교회와 성도가 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과 똑같은 결과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은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절이고 난해 구절이에요. 어떻게 하면 역사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지?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지?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소개를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왜 소개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왜 이렇게 소개해야 합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보배 피를 흘린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를 줄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사람을 믿으면 사망과 저주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부활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 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분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 훌륭한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아무리 인류 역사에 훌륭한 위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인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망에서 부활과 새 생명을 줄수 있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하고 그분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요셉 이야기하고 마리아 이야기하고 그걸로 설명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데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죄와 관계가 없으시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믿기 어려운 말을 이야기하면 믿기가 어렵고요. 믿기 쉬운 말은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성경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믿기 어렵게 선포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조금 여러분이 듣기에 불편한 얘기를 하고자 해요. 의심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건데요. 좀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교회에 와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남편이 의심을 해요. 왜 도대체 일요일 날안 쉬고 교회를 갈까?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날까? 한번 뒷조사를 해볼까? 그리고 몰래 차를 타고 따라 들어왔어요. 이 예배당에는 여러분과 마주치면 안 되니까 저 뒤에 변장을 하고 가발 같은 걸 쓰고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뒤에 앉아 있어요. 우리 아내가 도대체 뭐 하나 보자라고 의심을 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의처증을 가지고 있으면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온전히 믿으면 돼요. 아내가 왔더니 남편을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철이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시다. 아, 교회를 가는 게 딴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구원

받으라고, 나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믿을 때그 의심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웬일인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건가요? 내가 좀 바보 같아서 그게 믿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음미할 때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자리로 나가야 되냐면 이것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가? 왜 예수님은 죄와 관계가 없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원래부터 메시아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결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믿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안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그분에게 보내서 그분의 이성과 그분의 경험으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그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성령님이 감동감화 시켜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분이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이제 족보를 넘어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죄와 관계가 없이 오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왜 죄와 관계가 없으셔야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와 관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인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임마누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고 믿으시기 바라고, 아직도 이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있다면, 비록 이거는 경험은 아니에요.
이성

0: 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구하면서 그분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여수 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1-4441, 061-641-4441번 여수 성도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2월 2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릴게요. 도미누스가 찬양합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8월 2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도미누스의 비둘기같이 온유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 들으신 곡은 박종호님의 예수님 마음.

옹기장이의 나의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곡 함께 할게요. 먼저 들으실 곡은요, 팔다리 골절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극동방송 들으며 큰 은혜와 위로 받고 계신다고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8383번님의 신청곡 샬롬 노래선교단 앨범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18번님의 신청곡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서울 챔버싱어즈 앨범에서 함께하고요. 9642번님 내 평생 살아온 길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시며 내 평생 살아온 길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찬송 영산싱어즈 앨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 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1532번님,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앨범에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찬송 마지막 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마음이 어려우셨던 분들 계시다면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병원에 계신 환우들과 직장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박응진 목사님이 시모하시는 여수제일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분주했던 한 주를 뒤로하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삶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지친 영육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가오는 8월을 살아갈 새로운 용기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1번으로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 하겠습니다.

0: 김근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과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호흡 하나, 걸음 하나까지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봉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요로 만족한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는 불평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심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시대의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함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지혜와 질서를 다하여 주시며 성기는 손길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과와 수련을 통해 장차 이 교회를 섬기고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잘 양육받아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엘리야 같은 능력의 종, 에서 같은 구국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단기 선교팀이 태국 우던타냐로 갑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며 일생을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단기 선교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단기 선교를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동일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심령에 회개와 결단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한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푸스나 히말라야 같은 이 험한 설산이 있습니다. 이 설산을 등산하고 등반을 할 때는 혼자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항상 이 전문 등반 대원들이 함께 팀을 짜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등반 대원들이 올라갈 때 하나의 밧줄, 로프로 서로의 몸을 다 이어서 연결을 해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등반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팀을 우리가 흔히 로프 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반 대원들이 서로에게 로프로 밧줄로 다 연결을 해가지고 한 팀을 이루어서 험한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로프 팀이 험한 산을 등반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 안전한 베이스 캠프나 아니면 피난처에 도착을 했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이 등반 팀의 위험한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먼저 도착한 선발 대원이 있는데요. 이 선발 대원이 나는 이제 도착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거기서 이제 로프를 풀어버리거나 아니면 줄을 당겨주지 않으면은 뒤에 따라오는 후발대 대원들이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보라가 세차게 치거나 아니면은

그 빙하에 갈라진 틈, 크레바스라고 하는 이 후발 대원들이 거기에 고립이 되어서 심하면은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이 등반 대원들은 항상 자신이 먼저 이 안전지대에 발을 딱 디디자마자 로프를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로프를 몸에 바싹 더 로프를 죄어매고 몸을 기울여서 후발 대원들이 거친 절벽을 올라올 수 있도록 이 밧줄을 붙잡아주고 밧줄을 끌어올려줍니다. 나만 혼자 무사히 정상에 도착을 했다라고 등반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로프팀 전체의 모든 이 등반 대원들이 안전한 피난처로 올라와서 거기서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온기를 느끼게 될 때 그때에야 비로소 모든 등반이 완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도요, 약속의 땅을 먼저 차지한 기업을 얻은 선발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 가운데 르우벤 자손, 그 다음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이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프팀의 선발대가 먼저 정상에 도착을 했다라고 해서 등반이 끝난 게 아닌 것처럼 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차지했다라고 해서 이 정복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임무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여전히 감당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셨는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회고하고 가르치면서 다시 한번 이 2세대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과 암몬 족속, 모압 족속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땅을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셨다라면은 약속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이라는 이 군대를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스본과 바산,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전부 다 정복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은 거인족, 르바임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11절에 보면은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침대가 있었습니다. 침상이 있는데 이 쇠로 만든 철로 된 침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침상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아홉 규빗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터로 환산하면 한 4미터 정도가 됩니다. 폭이 4규빗입니다. 그럼 한 2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는 4미터가 되는 어마어마한 철침대를 사용했던 거인이 바로 이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인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부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이 어마어마한 거인을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만나게 될 또 다른 거인들, 아낙 자손들도 너희들이 반드시 쳐 죽일 것이고 너희들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진멸하고 이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땅을 차지한 지파가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제일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검정색 선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있는데 요단강 동쪽, 요단강 오른편에 보시면은 빨간색 동그라미 세 개를 쳐놨는데 그게 바로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를 뜻합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절반은 요단강 동쪽에 또 절반은 요단강 서쪽에 그렇게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요단강 동쪽에는 저렇게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예전에 바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어둠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오그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금 전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그때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그때는 바로 민수기 32장의 때를 뜻합니다. 민수기 32장을 보시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강까지 도착을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요단강 동쪽에 그냥 정착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고생하면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자기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라고 거기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소와 양과 어마어마한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는 굳이 우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단강 동편에 와서 보니까는 이 땅도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신들의 양과 소와 가축을 목축할 수 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도 지금 너무 좋은데 굳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있는가? 굳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그냥 여기에 남아 있겠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형통한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실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자녀들도 잘 풀려요. 가족 간에도 화목하고 크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는 영적 전쟁에서 내가 발을 빼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미 내가 얻은 게 많습니다. 받을 복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주제가 이번에 믿음의 항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항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항해를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항해, 그 험난한 파도와 바다를 건너서 믿음의 항해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주도까지 가기를 원하시는데 여수에서 출발을 해서 잠시 금오도에 들렸는데 금오도가 또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경치도 아름답고 그냥 살기를 좋으니까는 제주도까지 갈 필요가 없겠다. 그냥 금오도에 정착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그냥 거기에 안주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고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데 굳이 내가 힘들게 또다시 배 타고 고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내가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충분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남은 인생은 고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상태에 그냥 안주해 버리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지를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요.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격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 올라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여기서 집을 세 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집 하나는 모세의 집 하나는 엘리야 집을 지어서 여기서 삽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은데 다시 세상에 내려가 봤자 고생만 할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가면 또 교회 봉사해야지 일해야지 이것저것 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여기서 살자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요.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막 대접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힘든 일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냥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서는 그냥 이 변화산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은혜 받으면 끝인 거예요. 나만 복 받으면 끝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생각까지는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나는 그냥 나만 복 받고 나만 은혜 받으면 끝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데 그냥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요단강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지금 너희들 복 받았다고 땅 받았다고 여기에 그냥 주저앉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만 여기에 남아 있으면은 너희들의 그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을 낙심시키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고3 수험생을 위한 이 어머니 기도회,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 1년 전부터요, 어머님들이, 특히 수험생 자녀를 둔 이 어머님들이 열심히 매주 모여서 합심 기도,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 가운데는요, 수시 합격해서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요, 정시에 합격해서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항상 먼저 해요. 수시 합격자 발표가 11월, 12월에 하고요. 정시 합격자 발표는 내년 그 다음에 1월, 2월에 정시 합격에 발표가 나게 됩니다. 수시에 먼저 합격한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아, 내 자식은 이미 붙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회에 싹 빠져버리면요. 정시 시험을 준비하는 그 학생들의 어머님들은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모든 학부모님들이 열심히 자식들 위해서 중보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중간에 내 자식은 붙었습니다. 내 자식은 대학 갔습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기도회에 참여를 안 하면은 기도의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만 이미 응답받았다라고 기도에 빠지면요. 기도의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응답받았으면 더 감사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미 응답받았고 내가 이미 복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기도에 안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교회의 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나만 복받았다고 나만 응답받았다라고 더 이상 기도회에 참석을 안 한다라면 오히려 교회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본인들은 이미 땅을 받았다라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이것은 과거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예전에 똑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의 아낙 자손을 보고 승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낙심합니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그 20세 이상의 군인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다라고 너희들이 여기서 멈추게 되면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낙심해서 불순종하게 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또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예전에 자신이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낙심하고 포기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항상 이렇게 교회 일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도 중간에 김 빠지는 말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38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고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는 너희를 또다시 이렇게 백성들의 사기, 교회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강하게 경고합니다. 모세의 경고를 듣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결국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로프팀으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로프팀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땅 차지했다라고 해서 절대로 밧줄, 로프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너희의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 안식에 들어올 때까지 너희들이 앞장서서 그 줄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복받았다고, 응답받았다라고 여기서 밧줄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역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의 영적인 로프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항상 로프를 잡아줘야만 돼요. 잡아주고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끌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뒤따라오는 형제 자매들을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이미 복받았다고, 나만 이미 여유가 있다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로프를 피고 나 혼자만 쉬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구역장 회장님들이 좋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80세가 넘으셔도 여전히 구역장 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전도부도 마찬가지죠. 80세가 넘으신 많은 권사님들이 화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지 들고요. 노방전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연세가 있으시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이 영적인 밧줄, 영적인 로프를 풀지 않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이 밧줄로 끌어주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제일교회의 큰 자랑입니다. 내 옆에 여전히 시험과 고난의 절벽에서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그 힘들어하는 분투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수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여기까지 왔다라고 지금 여기서 로프를 풀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강하게 로프를 쥐어매고 붙잡고 끌어올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한몸 공동체인데요. 특별히 그냥 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하나의 각 지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민수기 32장에서는 모세가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하고 경고했는데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3장을 보시면요. 모세의 톤이 많이 달라집니다. 신명기 3장에서는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막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막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요단 동편의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2장에 보면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온과 그의 땅, 요단강 동편의 땅입니다. 이 땅을 너한테 넘기노니 너는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요단 서쪽의 땅뿐만이 아니라 요단 동쪽의 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모세는 항상 요단강을 건너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단강 건너서 서쪽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단강 동쪽의 땅, 요단강 동쪽의 땅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시온의 땅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모세가 아, 이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혼내고 막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모세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화가 났어요. 열받았어요. 이제 와서 너희들 발빼려고 하느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땅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 서쪽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요단강 동편을 주신 것처럼 너희의 형제에게는 요단강 서쪽에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란색 글씨로 형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흐라는 단어가 신명기에서 38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를 때도 있겠지만 특별히 너희의 형제 혹은 우리의 형제라는 이 형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형제 자매이고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몸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만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이다. 기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너희들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봉대가 되어서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고 형제 자매이며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미 땅을 받았다. 내가 이미 복을 많이 받았다. 내가 이미 기도응답 다 받았다. 내가 이미 먹고 살만하니까 다른 지체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로 생각을 하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나눠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지체의식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를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등산 용어 중에 또 이 비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랑스어인데요. 비박이라는 용어는 등산할 때 산에서 텐트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 산 내에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을 해서 밤을 새는 것, 야영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산악인 가운데 엄홍길 대장이 있고요. 박무택 대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예전에 히말라야 칸첸 중가를 등반하던 중에 비박을 했다라고 해요. 히말라야 산이 워낙 높으니까 해발 8,000m 높이에서 암벽을 타는 중에 암벽 중간에 밤을 새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게 위험했습니다. 왜냐면 둘 다 힘이 너무 빠졌고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산이 8,000m가 되니까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하나의 로프에 의지를 해가지고 빙벽 중간에 바위 턱에 딱 엉덩이만 딱 걸쳐가지고 거기서 밤을 새야만 했어요. 비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잠이 들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추운 절벽에서 잠을 자면은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엄홍길 대장과 박무택 대장이 서로 5초, 7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무태가 자니? 자지마! 자면

안 돼. 그러면은 또 상대방이 형, 저 안 자요. 형도 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5초, 7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부르면서 결국 밤을 지새고 무사히 비박에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등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도요.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영혼이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를 깨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자는 사람이 있으면 자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죽습니다라고.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깨우고 위로하고 섬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손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한 가지는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잠언 27장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는 친구가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야.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도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믿음이 좋아도요, 교회를 혼자 다닐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때 좋은 믿음의 친구들,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나한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나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은 것처럼 우리 여수 제일교회 모든 지체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과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싸워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식들과 손주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는 아직 나의 싸움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내가 받을 복 다 받았다라고 해서 여기서 싸움을 멈추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끝까지 싸웠습니다. 끝까지 싸운 것처럼 우리의 싸움도 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합심하여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 약속의 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쓰러져 있는 이 한 지체의 손을 내가 붙잡아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섬기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아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함께 전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수제일교회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할 때 나 혼자만 신앙 생활하고 나 혼자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고 배려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손잡고 함께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낙심한 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몸 되어서 서로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1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찬송합니다.

0: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배려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1: 방송 예배 지금까지 여수제일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2-3004번 여수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동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 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코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

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두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아틀란타 세한 장로교회 송상철 목사님, 그리고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멋진 두 분이 지금 제 앞에서 웃고 계셔서요.
1: 인사를 드린 게 너무 행복하네요.
0: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송 가족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소개 부탁드리고요. 또 축복의 인사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아틀란타 세한장로교회를 개척해서 31년째 목회하고 있는 송상철입니다. 지금 나이는 한 74세이고요. 한국에서 22년 목회하고 40살 나이에 미국에 와서 공부 좀 1년 하겠다 하고 갔다가 못 돌아오고 거기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셔서 개척을 해서 지금 3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세한장로교회는 좋은 특징이 있는데 전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36세 네. 정도 되는 아주 젊은 교회입니다.
0: 네. 네. 옥사님 74세라고 하셨는데 거의 뭐 10년을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은
1: 감사합니다.
0: 그런 멋진 모습이시고요. 목사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 신일교회 담임 목사 이권입니다. 금천구에 있고요. 저는 청빙을 받아서 25년째 그렇게 행복하게 제자홀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또 한국 교회의 우리 목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송상철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서 잠깐 들어오셨잖아요.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된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쭉 들으니까 드라마 같기도 네. 하고 그렇거든요. 들려주신다면요. 네.
1: 제가 원래는 중학교 때 꿈이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저는 충청남도 보령 대천에서 자라났는데, 근데 의사가 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이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전신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아버님이 나름대로 사업을 여러 가지로 크게 하셨는데 쓰러지시니까 모든 동업하던 분들이 부채를 다 이쪽에 떠넘기고 아버지는 의사표시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네. 그런 상태가 되니까 모든 경제적인 부담과 어려움을 저희가 다 떠안게 됐죠.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형편이 안 돼서 포기하고 있다가 결단의 마음이 생겨서 서울에 올라가야 되겠다. 여기서는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상고 공고 원서를 3개씩을 6개 갖다 놓고 선생님하고 상담했는데, 너는 아버지 아픈 다음부터 공부를 안 했으니까 미국으로 가는 것만큼 어려운 게 그 당시 시골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가는 게 힘들었거든. 유학 간다 그랬어요. 갈 수가 없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나 요번에 안 가면 평생 선생님 뒤따라다니면서 무덤까지 파서라도 제가 원망할 거니까 서울에 한번 시험 보기만 하게 해주세요. 떨어져도 시험 보고 떨어졌다는 말 듣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의 성동 공고를 이제 입학하게 됐습니다.
0: 네.
1: 근데

0: 공고가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대학 진학을 못 가게 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가 많아요. 다 공고에 왔는데 그거를 서로 싸우면서 스트레스 네. 풀고 갈등과 폭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1: 엄청 험악했을 것 네,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0: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텃세를 하는데 네. 한두 명은 투두루 팼는데 그다음부터는 그 텃세가 점점 많아서 한 10명씩이 네. 학교만 가면 저를 노리고 공격해오는 거예요. 네. 집단적인 괴롭힘 속에서 야 여기서 공부도 못하고 죽겠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려고 찾다가 운동부에 들어갔는데 역도부였어요. 네. 체격 크고 150명 이상 되는 부원들이 뒤에 있으니까 아 이제 됐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음성 폭력 서클 본부였어요.
1: 저런,
0: TNT 네. 건드리면 터지는 거.
1: 완전히 그 본부를 찾아가신 셈이
0: 저도
1: 되네요.
0: 저도 모르게 들어갔어요. 네. 수렁에 빠졌는데 매일 그다음부터 누군가 친구가 억울한 일 당하면 해결해주러 갔다가 네. 싸우게 되고 나중에 싸움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가방에는 책은 없어도 무기는 하나씩 네. 들어가야 될 만큼.
1: 네.
0: 그런데 이제 고민이 많았죠. 왜냐하면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될 장남인데 네.
1: 학원 날 폭력
0: 네. 맨날 원하지 않는 싸움만 하고 다니고 네.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1: 이러다가 뭐 나중에 네, 교도소 갈 수도
0: 그렇죠.
1: 있고.
0: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지역의 동네에 성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조폭들이죠.
1: 네.
0: 이분들이 가끔 와서 짜장면을 사주면서 단합대회를 시키고 그중에 눈에 띄는 애들은 또 스카우트에서 갑니다. 가면 이제 나이트클럽에 가서 뭐 하다가 네. 또 싸움하다가 또 형님 대신 감옥에 또 한 네. 10년 들어갔다 오고 그렇게 별다는 거는 그냥 순식간에 되는 네. 일이거든요. 거리 가든지
1: 네.
0: 아니면 이거 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 눈에 그냥 보이는 네. 진로가 그런데요.
0: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학교 가려고 종점에 서 있는데 어떤 예쁜 여학생이 와서 핑크빛 편지를 주는 거예요.
1: 네.
0: 그래 보니까 꼭 만나고 싶대요. 그런데
1: 네.
0: 이 주소로 약도로 찾아와 달래. 그래 갔습니다. 네. 갔더니 거기가 교회예요.
1: 와, 하나님께서 너무 힘드니까 천사를 보내신 것 같네요. 네.
0: 뭐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네.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첫날 가서 들은 설교가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젊은이가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챌린지가 있는 메시지가 네. 들려오는데 야 세상에 이런 얘기 해주는 데가 있구나.
1: 네.
0: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충격이 되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 너무 기댈 데가 네. 어른한테도 없는 그런
0: 그럼요.
1: 세상이었는데. 예.
0: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여학생들도 잘 돌봐줘가지고 안 빠지고 다니다가 고3이 됐을 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잘못하면 조폭 형님들이 스카우트에 가면 이제 그냥 인생 끝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졸업해서 토목을 공부했는데 현장 노가다 공사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술, 여자, 담배 그리고 도박, 폭력 이런 것밖에 없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가면 과연 우리 가정을 일으킬 만큼의 돈을 벌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하게 됐죠. 또 그렇게 사는 게 또 믿음 생활 막 시작했을 때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니까 보람이 있겠는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 꼭 만나야 되겠다.
1: 네.
0: 만나야 인생 문제가 해결되겠다.
1: 결단을 하셨네요.
0: 결단했습니다.
1: 네.
0: 그랬더니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한 100여 명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냐. 두 대답을 듣고 이제 학교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들 폭력 서클에 이제 그 당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총무까지 됐는데 총무가 성경 가지고 다닌다고 애들이 이제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그러던 어느 날 한 세 달쯤 됐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1: 할렐루야.
0: 제가 불쌍하고 그래서 네. 울다가 죄인인 걸 또 깨닫게 되고
1: 네.
0: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고
1: 네.
0: 가만 보니까 아버지 같은 인생을 모든 사람이 다 살고 있는
1: 네.
0: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고생하고 살만하면 병들고 쓰러지고 야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인생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살아야 되는가 결단하고 이제 기도하게 됐는데 세 달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1: 네.
0: 갑자기 천국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1: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제 주변을 또 정리하고
0: 네.
1: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0: 네.
1: 험한 또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0: 하나님의
1: 있었을
0: 사랑이 들어오고 천국이 들어오고 죽어도 사는 영생을 확실히 믿는 복음이 확신으로 들어오니까
1: 아멘.
0: 좀 고통당하고 죽는 것도 별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네.

0: 거기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가 죽을까봐.
1: 네.
0: 매 맞아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러거든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탈퇴 선언했죠.
1: 네.
0: 그래서 결국은 방과 후에 한 50명 있는 가운데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1: 네.
0: 칼로 찔리는 위기도 겪고,
1: 네.
0: 네, 하나님이 저를 크게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탈퇴를 하게 됐습니다.
1: 네.
0: 제가 러닝샷을 찢어서 혈서를, 혀를, 손가락을 깨물고 혈서를 하고 탈퇴하고 착하게 살자, 바로 살자 했는데도 수십 번에도 안 됐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한꺼번에 해결돼 버린 거 깜짝 놀랐어요.
1: 네.
0: 제가 탈퇴하는 모습을 보고 한 세 명의 친구들도 탈퇴를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1: 할렐루야. 그때 당시 참 험악하고 어려운, 네. 모두 다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죠. 분노에 차 있고 그랬던, 네.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시니까, 네. 인생이 바뀌게 되었네요. 네.
0: 하나님 만나면,
1: 네.
0: 거기 길이 있고 해답이 있더라고요.
1: 아멘.
0: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1: 네.
0: 거예요.
1: 네.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 가족과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금 끙끙대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0: 네. 네.
1: 그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0: 네, 맞습니다.
1: 변할 텐데요. 목사님, 네.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0: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1: 아멘.
0: 막연하지만 그때는 그게 절실하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여기가 해답이다, 이것이 최고의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모아서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1: 반드시.
0: 네,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한 방에 인생이 대박나요. 다, 네. 해결돼 버려.
1: 네.
0: 해답이 보여.
1: 네.
0: 어떤 건 금방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건 마음 안에서 정리가 되고 점점 시간과 함께 해결되기도 하고요. 그때 몸도 약하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1: 네.
0: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계십니다.
1: 아멘, 아멘.
0: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천재 같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살았더라고요. 변화되고.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찾으면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1: 네.
0: 만나시기 바랍니다.
1: 아멘. 정말 그 어려운 환경을 사람이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겠어요.
0: 맞습니다.
1: 천재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0: 네.
1: 기적이라는 생각이,
0: 네,
1: 다시 한번 듭니다. 그 이후에 수렁에서 건진 내 아들하고 목사님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목사님 되시고,
0: 네.
1: 또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그림 1대1 전도 양육 행보 에 대해서, 네. 하고 계시거든요.
0: 네.
1: 인생을 변화시키는 앞에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0: 네.
1: 어떤 내용인가요?
0: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고 변화된 핵심에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됐어요.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에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체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년 동안은 직장 생활을 했어요.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인생의 참 허무한 모습, 부자가 돼도 만족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해도 평안함이 없고 인생에 행복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고민하는 중에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 부름이 다른 분들이 설교하면 나라면 저렇게 설교 안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설교가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품게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점검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이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공고가 대학 가기를 포기하거나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선생님이 우리를 생각해가지고 니네 대학 안 가는데 그 골치 아픈 영어 가지고 씨름하지 마라. 그러면서 1년에 레슨 1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레슨 3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갔는데 야 이거는 완전히 어학이,
1: 네.
0: 전부잖아요.
1: 네.
0: 첫 번째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영어 시험 문제가 제일 먼저 하는데 쓸 수 있는 게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썼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신속하게 결심을 하고 시험지를 뒤집어 엎어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썸머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놓고는 총신대 뒷산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0: 올라가서 그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를 했어요.
1: 또 결단을 하셨네요. 네.
0: 하나님 저 잘못 찍은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는 그냥 강단에서 콜라 마시면서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든 길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여기 올 군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참 넋두리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래도 믿음이 그때 좀 들어갔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 아멘.
0: 내 외적인 실력은 이게 안 되지만 혹시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으로 나를 세우기 원하신다면 하면서 10가지 기도를 했어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 못했으니까 미국 본토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기왕에 미국 가서 공부하는 김에 55세 이전에 박사 학위까지 받게 해주세요.
1: 네.
0: 50나라 이상 외국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 영어와 관계된 기도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나님 축복해서 만 명 전도해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또 200명 선교사 후원하게 해주세요. 200명 장학생 키워내게 해주세요. 교회 건물 10개 이상 지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1: 네.
0: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예요.
1: 아주 뜨거운 불타는
0: 말도 안 되는 기도. 저로서는
1: 하셨네요. 네,
0: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찍어야만 되는 일. 딱 붙잡아 주시고 끌어 주셔야만 될 만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1: 할렐루야.
0: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제가 22년 목회하고 40살에 늦은 나이인데 미국에 공부하러 가게 됐습니다.
1: 네. 그래서 미국에서 사역하시면서 지금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림 네. 1대1 전도양육 행복 세미나까지 하고 네. 계시는데요. 그 하게 된 이유는 또 어떤 걸까요?
0: 이민 목회가 말로만 듣던 목회 상황과는 정말 너무나 다를 만큼 아마 한국 목회보다 10배 이상 힘든 것 같아요. 사람도 적고 사람들도 다 깐깐하고 거기서 이민 목회에 이제 쓴 맛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틀란타로 가라 그래서 순종을 갔더니 7년 만에 1,000명이 넘게 모이더라고요.
1: 네.
0: 기적 같은 일이죠.
1: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네,
0: 대단한 일인데 1,000명이 모였는데 초기 개척했던 몇 분들의 장로님들이 장소가 좁아서 이제 이전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목사님 우리 얘기를 들어주면 우리가 다 협력하지만 그걸 거부하면 우리는 모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목사님을 반대하겠습니다. 그럼 뭘 원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은퇴를 하는 조건으로 내 동서를 장로 세워주세요.
1: 네.
0: 내 친구가 나하고 말이 잘 통하는데 한 사람이 당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1: 네.
0: 이런 식의. 근데 그 장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분들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분들인데 어떻게 목사의 양심으로 예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다 들어주면 교회 이전하고 건축하는 일 다 자기들이 물집양면으로 적극 도와주고 안 그러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1: 네.
0: 반대하겠대. 그런데 제가 저하고 1년 동안 제자 훈련해서 그분들 믿음이 잘 세워지도록 하고 교회는 또 이전하고 건축하고 축제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혜롭게 나름대로 대답을 했는데 이분들은 그게 노라고 들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려움을 3년 동안을 정말 어려움을 겪었는데
1: 네.
0: 답이 없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분들 중에 평소에 내가 저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세월 가는 게 너무 아깝다. 하나님 저분들 늙어지지 않고 저 믿음으로 충성하게 해주세요. 그랬던 분들이 다 휩쓸려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믿음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령 받았다는 말이 뭔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거듭났다는 게 뭐냐? 이렇게 안 달라지고 온도습도 자기 요구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듭남인가? 그래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10가지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는 해결됐는데 제가 목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 이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이거 답이 없으면 나는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10년 동안을 기도했는데요. 보따리를 기도하다가 예수님께 던져버렸어요. 목회 보따리.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우리도 20몇 년을 했고 별걸 다 했는데도 안 달라집니다.
1: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0: 못하겠습니다.
1: 네.
0: 그런데 하나님 몇 달 후부터 이놈 봐라 이제 바닥에 내려갔네 그러셨나 봐요. 하나하나 응답을 열어주시더라고요.
1: 네, 할렐루야.
0: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에 따라 만든 게 그림 1대1로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만 하지 않고 양육을 해줘야 된다.
1: 네.
0: 그리고 전도받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전도자가 되도록 사역자로 키워야 된다.
1: 네.
0: 오랫동안 책상 앞에 1년 2년 앉혀놓지 말고 그러면 다 불이 식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눈물로 복음 전도할 때 그때 전도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림 1대1

0: 전도, 양육, 넓게 말하면 재생산 사역자 훈련. 네. 네, 그런 내용으로 이 교재를 만들게 됐습니다.
1: 네. 이걸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는지요?
0: 저희 교회가 달라지는데 코비드 기간을 이거 하면서 1년 후에 지나게 됐는데요. 신앙의 내용이 한 최소한도 제가 볼 땐 5배 정도 좋아진 것 같아요.
1: 할렐루야.
0: 영적인 성장이.
1: 네.
0: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는 코비드 중에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마스크 하나 끼고.
1: 네.
0: 또 심하다 그러면 2개 끼고.
1: 네.
0: 3개 끼고. 그래도 환자가 좀 생겼다 그러면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어요.
1: 밖에서.
0: 저는 밖에서. 예. 그럼 FM으로 맞춰가지고 라디오 안에 다 들어가서.
1: 네.
0: 아멘 할 땐 빵빵 크락션 눌러가면서.
1: 네.
0: 250대씩 차가 들어와가지고.
1: 네.
0: 예배드리고 부활주일에는 15번 예배를 드렸어요.
1: 네. 이 영적으로 뜨거워지니까.
0: 뜨거워지니까 뭐
1: 예배가
0: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1: 예배가 축제가 되는
0: 예배가
1: 거죠.
0: 예배가 축제가 되고 아버지가 4명이나 되고 감옥에 갔다 오고 불법 체류자로 절망적인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가 데리고 와서 교회라도 가서 위로받아보라고 왔는데 거듭나가지고요. 지금은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어요.
1: 정말 하나님이 못 쓰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0: 그냥
1: 드는데요.
0: 그냥 전도가 구원받고 교회 나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1: 할렐루야.
0: 어마어마한 사업가도 되고 7년 만에 그 아틀란타 주변에서 제일 유명한 사업가가 된 사람도 있어요.
1: 네.
0: 자살하려고 하고 사업 실패하던 사람이.
1: 뼛속 깊이 바꾸는.
0: 전체가 달라져요.
1: 그런 사역이네요.
0: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1: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 하셨잖아요.
0: 네.
1: 특히 오늘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님을 초대한 것은 그림 1대1 세미나 하시면서 교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신지요?
2: 제가 3년 전에 우리 송성철 목사님을 이제 알게 되고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일과를 하고 실습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복음 전도를 하는 그런 실습의 시간이었어요. 송 목사님이 누가 나와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느냐고 그랬는데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제가 나갔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싶었고 전도를 했어요 사실. 그랬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자신이 복음 전도하는 부분들 뭐 계속 하긴 했지만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없었는데 딱 이 세미나를 통해서
1: 할렐루야.
2: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 아, 이게 목회 본질행을 깨닫고 제가 그 자리에서 실습을 한 거죠.
1: 할렐루야.
2: 네. 그리고 세미나 끝난 후에 제가 이제 바뀌어진 게 뭐였냐면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250명 정도 새가족이 오거든요.
1: 네.
2: 새가족이 크게 두 부리잖아요. 수평이동이 있고 처음 교회에 온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복음 메시지를 했는데 바뀌게 됐습니다. 그림 1대1을 가지고 일과를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그분이 우리 교회 새가족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1: 할렐루야.
2: 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1: 네.
2: 저도 이제 천국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1: 네.
2: 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이제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1: 아멘.
2: 처음에 한 게 직분자들이 있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직분자 교육을 제가 1가부터 12가로 제가 했어요. 그리고 새가족 양육사를 따로 이제 세워가지고 한 40명이 새가족 공부를 하긴 하지만 그 공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1대1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목자들에게 그림 전도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해가지고 아주 잘 다져진 교회인데 그림 1대1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복음을 더 확신하게 되고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됩니다.
1: 할렐루야.
2: 네.
1: 한층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되는.
2: 네.
1: 그런 모습이.
2: 네, 네.
1: 또 교인들에게 보이니까.
2: 네.
1: 목사님 참 보기만 해도 행복하시겠다.
2: 네.
1: 생각이.
2: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1: 송
2: 목사님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1: 우리 송상철 목사님 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림 1대1 전도 양육 행복 세미나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0: 네.
1: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지금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0: 맞습니다.
1: 목회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0: 네.
1: 시간 관계를 정말 다 소개하지는 못하고.
0: 네. 네.
1: 좀 함께 하시자고.
0: 네.
1: 권면의 말씀 해주셨으면.
0: 네.
1: 좋겠습니다.
0: 네. 그림 1대1 이 사역의 특징은 첫 번째는 그림으로

0: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네. 감동이 되고 결정을 빨리 할 수 있어요. 네. 전 세계 모든 식당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메뉴가 뭐냐면 그림으로 메뉴판에 찍어놓은 음식이에요. 내용을 몰라도 그걸 보면 아 이런 음식이구나 상상하면서 빨리 결정을 해요. 그다음에 그림일 때 사역은 복음이 그동안에 우리가 반쪽 복음만 믿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다. 십자가 복음. 그런데 초대교회가 믿었던 복음은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고 주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켰어요. 로마가 다른 종교는 하나도 핍박을 안 했는데 기독교만 황제가 주도해서 핍박을 한 이유가 뭐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만 믿었으면 핍박 안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니까 로마 황제 중심의 제국을 건설하던 로마가 볼 때 이거는 적대 세력이라고 오해한 거죠. 그래도 초대교회는 그 복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와 가지고 전도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죄사함의 구세주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영생 얻어요. 영생 얻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주인과 왕으로 믿어야 주인이면 드리게 되죠. 왕이면 절대 순종하죠. 그래야 롱타임, 라이프타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림일 때는 그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통합적으로 전한다는 거. 그리고 삶으로 연결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 걸 생각하는데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 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거든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형으로 얻어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누리질 못해. 왜? 영생이 뭔지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알아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생명의 길이도 영생이어야 되지만 수준과 차원과 내용이 하나님 같은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굉장히 쉬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걸 가지고 설명이 잘 돼요. 아이도 그림으로 전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도 쉽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
1: 아멘.
0: 그래서 교회가 이거 사역을 시작하기만 하면 6개월 안에 초신자가 양육받아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다른 사람 전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1: 할렐루야.
0: 12과까지가 돼 있으니까
1: 모든 목사님들의 꿈이죠.
0: 3개월이면 다 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실제로 해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열매가 폭발적인데 쿠바 같은 나라는 제가 한 번 가 세미나하고 우리 부교육자 두 번 세미나 했는데 예수 영접하고 결신한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쿠바. 공산주의 국가인데 5천 개 이상의 교회가 2배에서 20배씩 부흥해가지고 쿠바 그 나라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1: 할렐루야.
0: 놀라운 일입니다. 성안교회라고 하남시에 있는데 장학봉 목사님 TV도 많이 나오시는데 이 훈련 받으시고 3개월 만에 500명이 전도 결신 교회 등록까지 했대요.
1: 네.
0: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복음이 능력입니다.
1: 네. 이미 또 많이 해보신 분들이 네. 또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참 급하시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이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네.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또 영적인 불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도 많은 분들을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0: 네. 감사합니다.
1: 들거든요. 네. 극동방송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목사님 연락처를 네네. 알려드려서
0: 그리고
1: 친절하게.
0: 신일교회로 네. 연락해서 확인하시면 네. 어떻게 시작해서 네.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회에 유익하게 됐는지 들어보시면 신일교회 네. 이권인 목사님 한국의 롤모델 교회가 되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네. 네. 친절하게 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시죠.
2: 네. 02-892-2591번부터 3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신일교회로 연락 네. 주시면
2: 금천구 신일교회입니다.
1: 네. 또 네.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요.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미국 세한장로교회 송상철 목사님 그리고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한 말씀만 더 하면 네. 그림일 대일 대면 세미나 대규모로 내년에 오픈이 될 겁니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그때도 초대해서 자세한 네. 말씀 또 나누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0: 네, 네. 네. 감사합니다.
1: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경화였고요. 또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였던 레이먼드 딜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격과 자원이 없고 필요를 공급해주거나 도와주리가 없어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큰 복이다. 아멘으로 공감하시죠?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는데요. 크리스천이 되고 난 후에도 이 말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주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심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때로 광야의 길을 건너게 하실 때도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삶이 힘들고 괴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 길을 인내하며 잘 걸어간다면 그 끝엔 주님이 예비하신 크나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함께 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오늘도 여전히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많이 전해드릴게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송하시면 되는데요. 번호 알려드릴게요.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키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471님, 여긴 천안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군침 도는데요. 비빔국수 먹고 있어요. 더 맛있네요 하셨습니다. 아, 여름에 먹으면 별미인 비빔국수 맛있게 드시고요.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0445님,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피디님, 무더운 날씨 지치지 마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저를 응원해 주셨군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의 힘으로 우리 모두 더운 여름 승리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3471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드릴게요. 강찬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예라머십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8858님, 너무 덥네요. 아들과 영화부 예배 다녀와서 여전히 육아하며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더위에 아이와 이렇게 함께 지내는다는 것이 쉽진 않으시겠지만 몸은 힘들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9507님, 주일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좋아서 이불 빨래하며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더운 여름을 잘 보내는 방법 중에 이불 빨래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도 깨끗해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문자 감사해요. 어느새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하늘 편지 오늘 순서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으로 심영진의 비 준비하시니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함께 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표현 금지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악해 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악해 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위축 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01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드디어 8월입니다. 여름의 절정을 향하는 달이죠. 오르고 또 올라가서 다다른 꼭지점이 바로 절정이 되겠는데요. 지난 7개월을 뒤돌아보면요. 봄과 여름을 지나며 식물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둥지 속 보금자리의 아기 새들은 훌쩍 컸고요. 어미 젖 먹던 강아지도 제법 울 때 높은 소리를 냅니다. 그렇죠. 지난 날들은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자연의 생명들이 저렇듯 성숙해갈 때 우리들의 성적은 어떤가요? 부족했다 싶더라도 낙심은 말았으면 합니다. 성도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귀한 존재들이죠. 말씀 그대로 귀한 인생 이루어가기를 서로 함께 응원합니다. 더 힘날 밴드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들을 텐데요. 한웅재님의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먼저 듣고요. 오재은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어서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사연은 2718님 주신 사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다가 잠시 멈췄어요. 주일을 준비하며 행복한 찬양 함께 나눠요. 찬양 신청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2718님 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여러분 찬양 이 맛, 이 감동, 이 은혜 다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임혜진 자매님 와서 친구 윤성경 자매와 함께 특송했어요. 그 임혜진 자매님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벌써 수년이 흘렀네요. 우리 참 좋은 내 친구 사연 같이 읽고 웃고 또 함께 기도하고 했던 자매 중에 한 분이에요.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배우들이거든요. 근데 찬양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우리 교회 이제 방문해서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에 특송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눈물 짓고 벅차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그냥 생동감이 있어지고요. 활기차지고요. 실컷 울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감동과 이런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찬양이 주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들으며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뭐 권사님들 그 함께 하셨던 분들 그 다음날까지도 저한테 막 문자 보내주시고 그런 거예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아유 그 자리에 아 그 집사님 그 성도님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유 참 너무 아쉬워요. 그런 얘기만 왜 이런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지금 2718님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그 일이 막 너무나 크게 막 마음에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장맛비가 내리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러면 사실 너무 후덥지근해요. 아유 이거 습도 높아요. 힘들어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주일 준비하면서 찬양을 함께 나눠야 하는데

행복한 찬양. 누가 알겠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찬양 안에서 은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만 잘해야만 뭐 은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매들 물론 뮤지컬 배우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노래 실력 좋죠. 그러나 찬양 사역으로 막 여기저기 다니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처음 성도들 앞에서 처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윤성경 자매 같은 분은 이제 새신자예요, 새신자.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게 드리는 찬양이 그렇게 울림이 컸던 거예요. 감동이 컸던 거예요. 무엇인가요? 찬양 앞에 있는 우리도 신실한 마음 갖자고요. 부르는 찬양 사역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듣는 우리도 처음 마음으로 듣는다면 찬양 정말 모두에게 은혜가 될 거예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2718님 신청곡 난 예수가 좋다오,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먼저 듣고요. 이어서 예라모십의 주 예수 의지의 함이 함께 듣습니다.

어르신 몇몇이 쉼터 그늘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셔요. 살짝 들어봤거든요. 옛적 동네 골목길은 오후가 되면 왁자지거리였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지. 저희끼리 규칙 만들어서 신나게 뛰놀고 재잘거리고 또 씩씩거리며 다투기도 했었지. 근데 요즘은 겨우 말 배우기 시작한 애들에게도 공부시킨다고 난리들이야. 네, 이건 제법 오래된 풍조죠. 어떤 공부를 어떻게 시키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주의 말씀 안에 양육한다면 그 아이는 분명 행복한 인생 이룰 겁니다. 에필로그 앨범 중에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주일, 지금 날씨는 어떤가요? 여름 날씨는 정말 다채롭지요. 해가 쨍쨍 비추기도 하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때때로 태풍으로 큰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이런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멋지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즐거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썸머 스페셜 함께하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을 듣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중에서도 시원한 계곡이 있는 산, 박물관이나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 여행 계획을 하고 있거나 다녀왔을 수 있어요. 또 친척, 친지를 만날 생각에 들떠있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여행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 바다는 정말 푸르르고 넓고 깊구나. 그런데 이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우리 하나님은 이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또 시원한 계곡 있는 산에 갔다면, 어머나, 이렇게 푸르른 숲이 있어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네. 산을 따라 굽이굽이 내려온 계곡물은 정말 시원한걸. 이렇게 멋진 산과 계곡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놀라워. 이렇게 말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을 특별히 돌보시고 여러분의 키도 생각도 마음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름 여행이기를 바래요. 그런데 혹시라도 가족의 일정상 특별한 여행 계획이 없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친구나 또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해보면 어떨까요? 산책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갖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놀라운 손길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곡으로 들었던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인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과 세달먼트 키즈 싱어즈의 O Worship the King,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사랑의 교회 켄송 키즈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키즈벤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하트힐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들었던 찬양을 기억하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행복한 한 주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주님 더욱 알기 원해요.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Praise Praise with Ginny. John 7 verse 38.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Whoever believes in me, as scripture has said, river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them.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아멘. 해피 Lord's Day, everyone. Hello, hello. 네, 행복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Ginny 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Ginny Yu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excited and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There is nothing more refreshing on a hot summer day than a cool stream of water.' 네, 정말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 한 모금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Just as our bodies become thirsty, our hearts can become thirsty too.' 우리의 몸이 목마르듯이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We search for peace, hope, and strength in many places, yet our hearts often remain empty. 우리는 평안과 소망 그리고 힘을 여러 곳에서 찾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갈증을 느끼곤 하죠. Today Jesus invites us to come to the only source that never runs dry.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마르지 않는 유일한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John 7 verse 38.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오늘도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또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ll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When Jesus spoke these words, he was standing in the temple during the Feast of Tabernacles.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 하나님 앞에 부으며 예배를 드렸죠.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Then on the final and greatest day of the festival, Jesus made an astonishing declaration. 그리고 축제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He was telling the people that he himself is a true source of living water.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참된 생수의 근원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The living water Jesus give is not just for a moment. It is his Holy Spirit who satisfies the deepest thirst of our souls.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는요, 잠시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When we stay close to Christ, His life begins to overflow through us.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거할 때 주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머물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하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요. 또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갑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생수를 마시는 사람에 머무르지 않고요. 목마른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생수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Amen. As we step into the rest of our day, may we remember that Jesus is the source of living water.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또 이번 한 주를 또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심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And let us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잊지 말자고요. And he loves you so much. And I love you too. 진이유였습니다. Bye everyone.

안녕하세요. 선행연기 윤선영입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헬렌 켈러가 남긴 말인데요. 이처럼 우리는 정말 닫힌 문을 바라보다 오늘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낸 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기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우리를 향해 새롭게 열리는 문을 향해 걸을 수 있는 열정의 날들을 보내야 합니다. 한 해가 반 이상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느끼는 아쉬움이 있다면 힘차게 걸어가 우리를 향해 열리는 새 문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 새롭게 열리는 행복의 문을 향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갔으면 해요. 뜨거운 이 태양이 가득한 여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이 서로에게 물드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의 첫 곡은 이수아 씨가 부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성경에서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이 곧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이 바로 우리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에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해방을 또한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요. 기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아마도 해방의 기쁨은 더욱더 컸을 거예요. 만약 기다림이 없었다면 기쁨이 더 커지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을 가르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선 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기다림은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기다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며 언제까지고 기대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간구하는 것임을 모두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다림으로 나아가시는 시간들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이다은 씨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어서 심정선 씨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믿음은 예배 시간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증명이 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겠죠.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고는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를 이어가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자기가 뭔가 해보려다가 잘 안 되면 사후 약 방문식으로 하나님을 지치닥거리다 하는 대상으로 찾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애쓰는 이 일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거들어주시는 정도로 그치실 테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그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고요. 내가 일하면 내 수준에 그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듯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해보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 직장과 사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크룩스의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겨울에 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 연륜을 더해가는 것과 같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도 나무 생명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쉐릴의 이 말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나무의 나이트처럼 우리의 인생의 나이에 하나의 연륜이 쌓여가는데요. 이렇듯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신앙생활의 나이트에도 더욱 연륜이 쌓여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지혜롭게 넘기는 시간들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찬양의 향기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다시 복음 앞에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성령님의 인재가 충만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여름이면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있고 직장인들에게는 휴가가 있습니다. 잠시 일상을 벗어나 쉬기도 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죠. 그런데 방학도 휴가도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생활인데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봄이고 가을이고 할 것 없죠. 평소 일터에서 집에서 또는 휴가지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잠시 육체의 쉼은 있어도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쉼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난 이 계절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8월의 첫 주일입니다. 너무너무 더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첫 곡 듣고 옵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김수진의 주가 나를 지키시네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우리가 휴가를 다녀오면 몸이 쉬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사실 쉼이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참된 쉼은 육체의 쉼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데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너무너무 더운 여름인데요. 아마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앞두고 계신 분, 또 지금 휴가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번 여름 여행도 좋고 휴식도 좋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영혼도 함께 쉬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죠. 오베에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더 라이트 워십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까지 세 곡의 찬송가입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예람워십의 모든 걸음 되시네, 토브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송성미 사모님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오 신실하신 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방금 함께 들으신 말씀 중에는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행하라라는 것은 비단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 삶 속에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겠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또 여행을 떠난 휴가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계절이 바뀌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죠.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죠. 찬양 베스트 앨범 중에 오직 예수, 클래식 콰이어의

이하는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마커스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네 번째 이야기 누명을 쓴 남자 요셉.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광의 정점에서 인생의 바닥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재기하는 경우가 몇 번 정도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의 창세기 39장과 40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구덩이에 내던져졌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깊고 어두워서 하나님의 손길만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즉 두려움과 절망밖에는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은 시험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연민에 빠지곤 합니다.

0: 또한 어떤 사람들은 차갑고 교활한 모습을 보이며 증오로 감정을 소모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절망, 고독, 불행으로부터 구조된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편의 꿈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제 이집트 감옥의 간수장인 하지가 어떻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모두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문을 열어라. 죄수를 넘겨주겠다.
2: 아, 어서 오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1: 새로운 죄수를 데려왔다.
2: 오, 이놈이 남자인 걸 확실합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1: 그 손 치워라. 이자는 내일 아침 하지님을 만날 것이다.
2: 아유, 예, 그러셔야죠. 이 녀석 아주 살기 등등한데요. 조심히 다루겠습니다. 피부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건 정말로 남자인지 어디 한번 보자.
1: 비비켜! 내가 직접 가두겠다.
2: 볼일 다 보시면 저희한테라도 보내주십시오.
3: 저희가 열렬히 환영해 주겠습니다.
2: 아니, 대체 왜 그러십니까?
1: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자는 내일 아침에 하지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열쇠는 내가 직접 전달해 드리겠다.
4: 하늘에 계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집어삼키려는 자가 있습니다. 저를 적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저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수많은 원수들이 가진 수를 써서 저를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구해주시고 당신과 맺어주시고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당신 안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구원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여기서는 어두움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희망의 빗줄기를 주시고 이 위험을 겪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저의 나약함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형제들이 저를 구덩이로 던져 넣었을 때 제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제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지금은 저를 지지하고 위로하기 위해 이 지하 감옥에 와 계신 것을 압니다. 저는 오직 당신만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보시기에 혐오하는 인간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두려울 때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0: 돈골. 아, 이 친구야, 어서 들어오게. 아, 이런 야밤에 웬일인가?
1: 반갑습니다, 하지님. 저, 밖으로 좀 나오셨으면 합니다. 여자들이 들으면 안 될 얘기가 있어서 말입니다.
0: 뭔가 불길한데 자네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나?
1: 보통은 감옥에 집어넣은 자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지만 이번은 뭔가 좀 다릅니다. 오늘 밤 저는 한 젊은이를 독방에 넣고 나서 감방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간수와 다른 죄수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 젊은이는 하지님의 오래된 원수인 보디발의 아내를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끌려왔습니다.
0: 돈골, 자네는 진정한 나의 친구네. 자네의 친절함에 정말 감사할 뿐이야.
1: 전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늦은 시간에 귀찮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0: 아, 근데

0: 자네 좀 전에 간수로부터 그를 보호해야 한다고 그랬나?
1: 네. 하지님도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 간수놈은 젊은 남자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잘생기고 조용한 남자들 말이죠.
0: 내일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만. 내가 임무를 게을리했어.
1: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0: 괜찮네. 때로는 야간 근무를 서는 것도 괜찮은 일이지. 내가 너무 바깥으로만 놔돌았어.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네. 동골, 자네는 나를 기억해주는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야. 난그 우정을 감사히 생각한다네. 그나저나 이 요셉이란 친구에 대해서 더 아는 것은 없나?
1: 하인이 그러는데 그는 명예와 덕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디발 밑에 있을 때 요셉이 관리하던 것들은 모두 번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디발 집안의 집사가 되었고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죠.
0: 그 어린 나이에 전권을 위임받았단 말인가? 대단하구만, 응? 대단해.
1: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자기가 믿는 신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보디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의 칭찬만 하더군요. 그 누구도 히브리인 요셉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0: 그러니까 보디발 부인이 하는 얘기만 이상하다 그 얘기로군. 너도 그렇고 그 집안 사람들도 그렇고 요셉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는 믿지 않는다는 말인가?
1: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건 중요하지 않지요.
0: 그래. 어쨌든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네.
1: 하지님은 훌륭한 군인이십니다. 저는 그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영광일 따름입니다.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0: 그래. 평안하길 바라네, 돈골.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게. 그 자네라면 항상 반갑게 맞을 준비가 돼 있네. 돈골의 얘기를 듣고 나니 한때 사무관이었던 저의 젊은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여자의 변덕과 남자의 질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게 크나큰 잘못이었죠. 맞습니다. 저는 보디발 부인이 저를 향해 미소 짓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충절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너무 어린데다가 우쭐해진 기분 탓에 저도 모르게 보디발 부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로 좌천됐고 다시는 저의 원래 지위를 되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뒤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위치에까지 이르렀지만 다시는 군인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요셉은 제게 수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11번째 아들이었고 많은 유산 상속을 의미하는 특별한 옷을 선물 받았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꾼 신성한 꿈이 더해져서 형제들 간의 다툼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시켜 형제들을 감시하게 했고 이로 인해 형제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를 구덩이에 가두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보디발에게 팔려간 뒤 요셉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혹시나 보디발의 허가를 얻어 아버지를 만나러 가거나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또다시 구덩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번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구덩이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영영 요원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전 자꾸 요셉에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마치 그가 저의 친아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서히 그에게 감옥을 관리하는 권한을 주기 시작했고 결국엔 그에게 모든 걸 맡기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일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이 헌신했습니다. 요셉, 너의 신에 대해 말해보거라. 네가 히브리인들의 신이라고 한 그 하나님 말이야.

0: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별, 달과 해도 그분이 만드신 것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1: 너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지?
0: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계획을 세워두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언젠가는 가족들을 거느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1: 요셉, 넌 정말 그걸 믿느냐? 넌 지금 빠져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감옥에 갇혀있다. 넌 여기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될 것이란 말이야. 그걸 모르겠느냐? 사실 난 네가 처형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아마도 보디발이 네가 유죄임을 완전하게 믿는 건 아닌 것 같구나. 그렇다고 해서 네 목숨이 안전한 것은 아니야. 보디발의 평판도 위태로우니까 말이야. 어쨌든 노예인 네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0: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의 목숨을 주관하고 계시죠. 심신이 괴로울 때 전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릅니다. 그러면 그분은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마도 지금 전 값진 교훈을 배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의 영혼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기대와 희망은 모두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분은 저의 보호자십니다. 인간은 한낱 우주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위안이십니다. 전 언제나 그분만을 믿습니다.
1: 나도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기를 바란다. 넌 검증된 사람이야. 금이나 은처럼 정제돼서 아주 순수해진 사람이지.
0: 친절하신 말씀이 제 영혼의 큰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지님을 열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1: 난 너처럼 선하고 지혜로운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구나.
2: 그렇게 수개월이 흘렀고 요셉은 죄수들과 군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허가 없이는 감옥 안에 어떤 일도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처우를 부활시켰으며 선한 일은 보상하고 악한 일은 처벌했습니다. 간수들이 받은 뇌물은 죄수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벽과 바닥을 청소하고 담요를 빨고 죄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이 허락됐습니다. 죄수들은 마치 파라오의 가축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우리의 복잡한 계산 체계를 배웠고 그의 도움 덕분에 항상 정확하고 쉬운 보고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오른팔이었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보일 때면 저 또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요셉처럼 특별한 사람을 위해 정의를 세워달라고 그의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같은 이집트인의 기도를 들어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전 희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3: 요셉이란 친구가 해몽을 해줄 수 있을 거야.
1: 아, 그래. 나도 저 그 사람 얘기는 들어봤어.
3: 아, 요셉한테 물어봐.
1: 응? 그러게?
0: 아, 왜 그렇게 우울해하시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잠을 잘 못 잔 거요?
3: 우리 둘 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비슷하네. 다른 죄수들이 그러는데 자네가 꿈 해몽을 잘한다고 하더군. 꿈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말이야.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사실을 말하자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답을 줄 것이요.

0: 그럼 어디 꿈을 얘기해 보시오.
1: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네. 세 개의 가지가 달린 포도나무가 있었지. 그 나무가 내 눈앞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더니 과일이 익었네. 그런데 갑자기 파라오의 잔이 내 손 안에 들려 있었고 난 포도를 따서 쥐어 짰다네. 그랬더니 포도주가 파라오의 잔을 가득 채웠고 난 그 포도주를 파라오에게 건네주었다네.
0: 지금부터 그 꿈을 해몽해 드릴 테니 잘 들으시오. 가지의 세계는 3일을 뜻하는데 3일째 되는 날 파라오가 당신을 복직시킬 것이오. 부탁하는데 예전처럼 파라오를 모시게 됐을 때 날 기억해 주시오. 내게 호의를 베풀고 나를 위해 청혼해 주시오. 이 지하 감옥을 벗어나게 해달란 말이오. 난 아무 죄도 없어.
2: 아이고, 내가 말했잖아. 해몽을 잘한다니까.
3: 자, 어서 네 꿈을 한번 말해봐.
2: 그래. 자, 이복의 요셉. 내 꿈도 좀 해석을 해주게. 아니, 나도 똑같았네. 꿈에 그 빵이 담긴 바구니 세 개가 나왔지. 바구니 안에는 온갖 종류의 구운 음식들이 있었는데 난 그것들을 머리 위에 얹고 있었네. 아니, 근데 하늘에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빵들을 다 쪼아먹었지 뭔가. 아니, 나도 실은 파라오를 모시던 사람이네. 이 온갖 맛 좋은 빵들을 굽는 제빵사였지. 자, 어서 내 꿈을 해몽해주게. 아,
0: 잘 들으시오. 세 개의 바구니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3일을 뜻하오. 파라오는 당신 두 사람 모두 불러드릴 텐데 안타깝게도 집사 한 사람만이 지위를 되찾게 되고 당신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오. 파라오는 당신을 참수하고 나무에 시신을 매달 것이며 공중의 새들이 당신의 살을 쪼아먹을 것이오.
2: 뭐야? 이런 웃기는 소리. 아니, 내 꿈이 저 집사의 꿈과 다를 게 뭐냔 말이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라. 단지 농담한 거라고, 거짓말 한 거라고 말하란 말이야. 내 니놈 얼굴에 침을 뱉겠다. 너나 너의 하나님이나 아는 게 하나도 없구만. 에? 우린 모두 이 냄새나는 감옥에서 썩어 없어질 거야. 우린 똑같은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꿈을 꾼 거라고. 먹고 마시고 잠이나 자다가 금세 늙어 죽을 거라고.
0: 미안하오. 난 당신 부탁대로 해몽을 했을 뿐이오. 나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어.

0: 태양이 높게 떠오르고 마침내 음식이 준비됐구나. 자, 다들 밥그릇을 꺼내라.
1: 며칠이나 지난 거지?
2: 너는 아직도 감옥 안에 있는 거냐?
1: 네 친구라는 그 집사 녀석이 널 잊어버린 모양이지.
0: 기다림과 배고픔으로 모두 힘든 모양이구나. 말리지 않을 테니 마음껏 즐겨라.
3: 너희가 이런 식으로 요셉을 대한다 그거냐? 요셉이 공정하지 않거나 너희를 홀대한 적이 있느냐? 너희 피부가 건조할 때 물약을 가져다 주고 파리, 쥐, 이를 없애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예전에 그 간수를 다시 데려오겠다.
1: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4: 요셉님은 저희에게 잘해주십니다.
1: 그럼요, 그럼요. 다시는 그분을 변하지 않겠습니다.
4: 제발 요셉님.
3: 앞으로 두고 보겠다. 또 한 번 요셉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다시 채찍을 맞을 줄 알아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요셉은 너희에게 베풀고 또 베풀고

0: 베풀었다. 그렇게 2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한동안 낙담해 있었지만 천천히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젊은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한때 부유했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했지만 순식간에 인생이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요셉처럼 믿음과 인내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요셉에게서는 교활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선량함 뿐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벽에 갇혀서 늙어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1: 오 주여, 당신의 귀를 열어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기반이 되어주십시오. 당신만이 나의 요새시며 당신만이 나를 구해주십니다. 저의 고난과 불행을 알아주십시오. 고통받는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제 삶은 슬픔과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저를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저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부디 저를 구해주십시오. 당신을 향해 부르짖을 때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저의 가슴과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술은 언제나 당신을 찬미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썩어야 한다고 해도 저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0: 요셉! 어서 이리 오게! 파라오가 자네를 찾으시네.
2: 요셉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강철을 재련하듯이 시련은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인생의 경랑을 겪고 나면 우리는 보다 나은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구원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었듯이 그분은 우리를 돌보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여러분이 같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지으시고 그 이유로 제가 당신께 특별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게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지으시고 그 이후로 제가 당신께 특별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게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네 번째 이야기 누명을 쓴 남자 요셉 제1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김성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참 기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새로운 힘을 더해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팀룩 워십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안산시립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로 함께 하실게요.

우리는 종종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린 뒤 아름다운 꽃을 피우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도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국립합창단의 주께로 한 걸음씩, 예수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함께 하실게요.

잠언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내 생각과 계획이 앞서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죠. 오늘도 걱정보다는 믿음을,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참 수고하셨어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주께 드리는 나의 지혜 김성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바쁜 사람일수록 초시간법과 같이 시간을 잘게 쪼개어 쓰는 시간관리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와 가치 판단 등 효율성을 강조하는 제3세대의 시간관리법은 오히려 사람을 시간에 얽매이게 하고 부자유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시간이 아닌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독일 소설가 미하일 엔네는 어른을 위한 동화 모모에서 시간 도둑인 회색 사나이들의 훔쳐간 시간을 인간에게 찾아주는 모모라는 꼬마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회색 사나이들은 사람들에게 불효불급한 시간을 절약하며 시간 저축은행에 정립해두었다가 노년에 찾아 쓰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은 시간을 아껴서 돈을 벌려고 발버둥 치지만 오히려 시간의 노예가 되었고 여유를 잃은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요. 시간 관리는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숙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해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겠습니다. 네, 가장 보람 있게 보내는 시간 중에 하나는 찬양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서 은혜 가득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 20절 말씀.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해적들은 보물상자에 값진 물건들을 넣어둔다. 은행원들은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 박물관에서는 진귀한 소장품을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하고 경호원들이 지키게 한다. 그러나 이 귀중한 물건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은 좀과 동록이 그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설사 그것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어느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은 무엇인가? 우리는 귀한 물건이나 임명장, 공로패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간다. 우리가 모은 것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든 혈과 육을 가진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다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용서, 자비,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 20절 말씀.

스칼 레슬리 브라운의 My Treasure 영혼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굳건한 반석, 극동방송 윤하곤 코랄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홍순관님의 저 하늘에는 찬송 들으시고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박신화 콰이어의 찬송, 연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보물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하늘에 쌓이는 보물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네, 그래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 마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가장 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방현주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기쁨의 찬송 최성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붙잡힌 일본인 포로들을 찾아와 성경을 전해주는 미국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끔찍한 대우를 받는 일본 군인들을 위해 여러가지 편의를 봐주며 올 때마다 많은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수많은 미국인을 죽인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잘해줍니까? 라고 묻자 자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기도 때문입니다. 일본인 포로 중 한 사람은 이 자매가 자신이 필리핀에서 죽인 선교사 부부의 딸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죽인 원수를 품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이 남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감옥에서 풀려나 일본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성경부터 구해 읽었습니다. 진주만 사건을 일으킨 중범죄자로 감옥에 복역하다가 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일본의 대표적인 전도자가 된 후치다 미쓰오 대령의 이야기입니다. 분노와 복소로는 한 사람

0: 변화시킬 수 없고 한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썸머 스페셜 기쁨의 찬송 첫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추명신이 부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여드리 신곡은 시와 그림의 널 사랑한 흔적과 사랑인가 봐요 두 곡을 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찬송 이어가겠습니다. 강찬이 부릅니다. 그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홀로 길을 걸어갈 때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한순간도 널 잊지 않겠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홀로 사막을 걸어도 두려움 없이 일어설 수 있는 건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 타오르기 때문이라. 언제나 내 곁에서 날 지키시는 분 늘 함께하는 사랑이 있네. 빛나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그 사랑으로 이끄시네. 내가 홀로 길을 걸어갈 때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 곁에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도 나를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어오심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들으시면서 썸머 스페셜 기쁨의 찬송 최성원 불러갑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매주 시간은 서울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인의 불신앙, 외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제 설교 주제는 신앙 안에 있다고 하지만 불신앙의 모습이 많다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불신앙의 첫 번째는 외식입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그 뭐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아니겠어요? 강아지가 말해요, 주인의 손에 빵이 들려 있다면 요 손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혹여 자기한테 줄 수 있을까?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선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면서 이제 설교 말에는 이렇게 좀 격하게도 표현을 했고 또 좀 여러분들이 이제 언짢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다라고 감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참 많이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믿음 그러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 이 성경 아마 그냥 애들 말로 100번 이상 봤을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 정도 되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이 한 장이에요. 그 한 장의 티켓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봉사일까요? 여러분들의 기도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다 맞는 말이지만 제가 오늘 설교에 적합하게 표현을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티켓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 저자의 말이 맞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그런데 그 믿음이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요 말이 이번 주에 많이 묵상되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부를 때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요 정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이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born again 하셨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입으셨습니까? 이 질문이 적절하다라고 말하던데 한 주간 동안 그 말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우리 교회당 안에 있는 성도들은 born again 했는가? 진정 하나님을 옳게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이 찬양을 많이 안 하던데요, 꽤 된 찬양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런 찬양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변하고 사람들은 이러니저러니 말을 해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변함이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가? 그 조직을 믿었는가? 아니면 그 물질을 믿었는가? 정말 한 번 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정말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대개 우리는 드러내려고 그러고 보이려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적지 않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속내를 다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특별히 1절에서 8절까지 두 번을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16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많으니까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떠오르잖아요. 이어지는 5절도 한번 보실까요? 또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저기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 외식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외식을 했죠? 기도할 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으면은 길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거기에서 손을 들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알아달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은밀하게 해라. 여러분, 정말 건강한 신앙은 은밀하게 할 줄 아는 신앙.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도 한번 가보실래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 금식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식으로요?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아마 수염도 깎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 당시 면도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옷도 그렇고 뭐 재를 뒤집어 썼다고 그러니까 가장 아주 추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딱 보면 아,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외식하는 사람들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엄한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지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는 이것을 다시금 해석하면 저들은 천국 못 가. 저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은 것으로 끝이야. 이 말씀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 아닐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저는 여러분 좀 이것도 조심스러운 말인데 참 저는 하나님 앞에 진솔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진솔했으면 좋겠어요. 연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분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표현하는 표현이라든가 단어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집중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이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몰라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는가요? 그거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 앞에 간절함으로 원하고 있는가 나가고 있는가 이거 보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세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기도한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사람마다 다 누구에게인가 좀 보이고 싶어해요. 꾸미고 싶어하고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그건 다 인지상정일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평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 속에 너무도 민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하는 목사인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런 면에서 민감할 수가 있죠. 한데 여러분 여기에서 속박되지 않으려고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좋은 평판해 주는 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해 주는 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에서도 자유하셔야 되고요. 또 안 좋은 이야기해 주는 것에서도 자유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거 신경 쓰다 보면 다른 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도 나를 헤프게 내놓으면 그것도 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은밀한 중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를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도 참 불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 이 일을 하면은 어떤 유익이 나한테 있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시골 말로 아유 저 친구는 약삭 빨라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약삭 빨라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죠. 그 옆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상종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로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물

그러시잖아요. 당신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요. 그런데 어느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환경을 좀 바꿔놓았어요. 그 환경이 바뀌어졌을 때 과연 레위인과 제사장이 앞에 있었던 그런 내용처럼 그대로 했을까? 이런 말이에요.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산 중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장 복판에서 만났다 치자 이거예요. 예루살렘 복판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줄까? 그때 그 모습을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갈까? 레위인이 그냥 보고 지나갈까? 신학적으로는 그들이 보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체를 만진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은 제사에 동참할 수 한동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있을 거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입장이 있지만은 그대로 아마 도와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만약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함이 있어서 어떠한 나한테 오는 것이 있어서 그대로 일을 했다면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해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헌금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들이 그렇지 않았더랬어요. 예를 들어서 헌금 함을 또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당 한 곳에 헌금통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게 하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만큼 헌금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헌신 예배하면서 헌금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없을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김 목사, 그러면은 교회 재정 감당 못해. 감당 못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죄송한 표현을 하나 또 한다면 우리 교회만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한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기도한다 안 한다 그래서 뭐가 판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했다 해서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했다 해서 그 양반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두 사람과의 관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조심스러운 말 또 하나 할게요. 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뭐 목사에게 그런 경우가 적지만은 받지 않아야 될거 받은 적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요구한 적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뭐 노예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어디 가서 그런 데서 주는 돈 안 받습니다. 사례금이라고 해도 안 받습니다. 왜냐? 이런 부분 속에 조금 더 정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 될 것과 하나님이 선하게 은혜를 주시는 것과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이 뭐예요? 우리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정말 부탁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좀 하지 말아라. 너무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뭐 걸리는 것이 자꾸 있거나 그러면 그게 힘든 거예요. 믿음은 욕망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분의 그 선하심을 순조히 바라보며 나가는 게 믿음이란 말씀이죠.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 중 몇 가지를 제 삶의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사인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쓰겠어요? 손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상 그것으로 저를 채찍질해요. 늘상 채찍질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쳐 복종시키도록,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는데 나라는 자가 뭐라고 그것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전한 믿음을 갖자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계시는가, 적어도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나간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 그 코람 데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나가는 거예요. 심리학적 용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담 이브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담 이브 신드롬, 그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아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너무 이게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을 향해서 아담, 이브 신드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제가 그래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백보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그러시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러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전한 믿음을 갖자고요.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누가 다 완벽하단 말입니까? 그러나 노력하자고요.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순전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하나 든 것이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들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헌금과 아주 불쌍한 여인이 하는 헌금,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비교할 만도 못 돼요. 원체 대단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렇게 한 그런 사람들의 그걸 받은 것이 아니라 불쌍한 여인의 두 랩돈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저들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 바리새인이에요. 뭐 서기관도 들어가겠고요. 그 제사장도 들어갈 거예요. 저들은 무엇한 중에?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여인은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체를 넣었는데 두 랩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어느 정도 하는가 봤더니 우리 지금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1,000원 정도 하는, 더 말하면 1,300원 정도 하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물질의 가치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건강한 교회이겠습니까?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니저러니 말한다면 건강한 신앙이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 버리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얼마를요? 무엇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러셨죠?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멘. 여러분, 이 하나

하나님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늘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풍요롭지 못했고 넉넉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늘상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고맙다. 어린 제 마음에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따뜻함으로 남아있는지 내 이런 결심을 했다니까요. 나도 아이들 낳으면 아이들이 생기면 그렇게 키워야지. 지금 손자 손녀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못 알아들을 거야 아마 얘들이. 그러나 저처럼 이 다음에 크면 할아버지가 그 말을 왜 하셨는지 알 거라고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래 고맙다, 잘 커져서 고맙다. 뭔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저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한 권의 책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저는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저는 늘 꼽습니다. 그 부모님 세대가 이 스코틀랜드 쪽이 원체 이 좋은 신앙의 터전이니까 선교에 대한 비전들이 많았더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들이 못 갔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약국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같이 선교사로 떠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오면은 그냥 공짜로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 한 번은 그렇게 약을 받아가던 분이 너무 고마우고 또 너무 미안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뭘 조금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걸 사양하면서 그 어머니가 이 말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청구서를 하늘나라로 보냈다고. 아멘.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청사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했었어요. 거기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제 우리 목사들이 만나면 이 그 교회의 뭐 목회적 특징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또 뭐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목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룻바닥 기도하라는 게 있어요. 목요일 10시에 늘 한대요. 그리고 기도회 끝나고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점심을 드시는 건데 마룻바닥 기도회 금방 와 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예요? 살짝 물어봤어요. 그런데 진짜 마룻바닥인 거예요. 거기에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세 가지 영성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겸손함, 두 번째는 간절함, 세 번째는 충만함. 진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릎 꿇었는데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심으면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 높이 송축하며 그러한 열매를 거두기를 사모합니다. 잠언 11장 18절을 보면 악인의 싹은 허무하게 되지만 의인의 그 뿌린 그것은 상은 확실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뭐 너무 인간적인 거죠. 아우 저 어른이 야 그런 일까지 하셨네. 이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좀 그렇게 배워요.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총회장도 지내시고 저 충신대학 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잘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한 분으로 뵈면은 아우 저 담당하실까? 이런 분인데 너무 귀하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분석하고 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또 그 이름 대라면 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이름이어서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가 뿌린 거 거두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뿌린 거. 그 아버지 때문에 양지 캠퍼스가 생겼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총신, 우리 그 총회 회관이 생.

0: 겠어요. 그 어른이 뿌려놓은 거 아들 대에서 거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냥 나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자 손손들이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 실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2645번에 1147 목동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실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날이 점점 더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어느 지역에서는 이미 최고 기온을 40도를 찍었대요.
1: 아, 너무 힘들겠어요.
0: 네. 점점 가면 갈수록 참 그런 더위도 있고 힘든 네. 시간들도 있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시원한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 정체성 이라면서요.
1: 네. 네. 정체성입니다. 이제 다 휴가철이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물놀이를 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면 응당 더위하고는 상관없이 무더위를 몸으로 직접 마주하는 네. 워터파크 다들 가시잖아요. 저번 주에 저도 조카들하고 우리 딸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네. 아니 제가 눈을 떠보니까 네. 놀이기구로 끌려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겁이 많거든요. 고공 낙하는 꿈도 못 꾸는데 조카들이랑 딸이 너무 체근하는 바람에 인원이 꼭 채워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뭐 4명 정원 뭐 이런 그런 기구였나 보네요. 네,
1: 그래서 제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네. 계단을 오르다 보니 정말 다리가 너무 저리고 무서운데 그래서 네. 제가 용돈을 줄게 네. 이모는 내려가면 안 되나. 너무 늦었어 이모, 너무 늦었어 이모 이러고서 올라갔다 보니 끝까지 갔더라고요.
0: 네.
1: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저를 잃어버렸어요.
0: 네?
1: 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누구일까? 여긴 어디인가가 정말 계속 생각이

0: 나면서 아, 이분이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과 함께 올라가다 보니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갔는데요. 쫙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1: 네?
0: 두 번째를 또 타러 갔더라고요.
1: 세상에.
0: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밀려서 또는 자녀들이 있으면 사실 어떻게든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정말 억지로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딘가에 상황에 밀려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있으나 저는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심장의 떨림이 콩쿨 직전하고 똑같더라고요. 오디션 볼
1: 어떡해요?
0: 때처럼.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잠시 잃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1: 네.
0: 돌아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다.
1: 아멘.
0: 결국은 내려오게 돼 있더라.
1: 결론이, 네.
0: 네. 그렇게 여러분께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 435장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고요. 나의 갈길다 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가 어느
1: 아멘.
0: 때에 어느 곳에 서 있던지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첫 번째 찬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아멘. 오늘 첫곡 함께 듣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듣고 이어갈게요.

0: 네,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오늘 어떤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1: 첫 번째 작곡가로는 차이콥스키를 만나볼까 합니다. 정말 사전적 의미 그대로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던 그런 작곡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1: 차이콥스키는 굉장히 유약한 어린이였다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어떤 성정이 유약했 때 이런 것보다 그냥 건드리면 깨어질 것 같은 유리 잔과 같은 아이였다라고 표현을 하면 딱 맞을 것 같고요. 너무나 예민한 나머지 남들이 듣지 못하는 본인 내면 세계의 소리를 들으면서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내면
1: 본인의
0: 세계.
1: 마음에 많은 음악들이 있었다면 그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콥스키가 어렸을 때 함께 지내셨던 유모는 차이콥스키가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서

힘들다고. 자주 울었다라고 글을 남기신 것도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차이콥스키의 곡은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굉장히 광대하다, 넓다, 정말 풍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차이콥스키라는 인물을 알고서 그 곡을 접하면, 어느 부분에 이 사람의 어떤 비장한 마음이 이 사람의

0: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정체성을 말씀드렸을 때는 차이콥스키는 이성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자의 어떤 협박에 못 이겨서 결혼을 하셨거든요. 당신이 나와
1: 네?
0: 결혼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삶을 마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노래하는 제자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평안한 삶을 한번 꿈꿔보고 싶으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차이콥스키가 살던 시대의 그 러시아는 정교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사형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분께서. 그래서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남들과 비슷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나도 평범한 사람이다를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세 달을 못 견디시고 도망을 가셨어요.
1: 아, 도망을
0: 네,
1: 갔어요.
0: 정말 도망을 가셨어요. 이렇게 살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떠나셨고요. 그래서 차이콥스키 음악 속에는 그의 내면의 세계가 담겨 있다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 감상을
1: 네.
0: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현을 위한 세레나데 1악장입니다.
1: 네.
0: 세레나데는 보통 우리가 창가에서 뭐 고백하는 노래,
1: 네.
0: 밤의 음악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차이콥스키의 세레나데는 차이콥스키라는 인물을 먼저 투영하시고 들어보심이 더 감상법에 맞지 않을까. 그의 삶을 담아서 여러분께서 이 곡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어느 부분은 많이 슬프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0: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선율이 이제 들으니까 살짝 구슬퍼요.
1: 네. 현을 위한 세레나데이니 관악기는 없겠죠.
0: 네.
1: 현만이 우러내는 그 어떤 선율의 잔잔함을 여러분이 일악장에서 꽤 느끼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이콥스키는 길을 잃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대상에 맞지 않는 본인의 어떤 그런 마음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겠지만 그것을 음악으로 승화시켰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발레 음악도 있고 교향곡도 있고 또 바이올린 협주곡도 있고 수많은 곡들을 남긴 그런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행복한 사람이었을 수 있으나 본인의 삶의 면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슬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0: 네. 두 번째로 함께 할 곡은 어떤 곡인가요, 교수님?
1: 쇼스타코비치라는 작곡가의 왈츠를 준비했고요.
0: 왈츠.
1: 쇼스타코비치라고 하면 준비한 곡은 왈츠이지만
0: 네.
1: 전쟁이라는 부제가 붙어야 합니다.
0: 그래요?
1: 스탈린 정권에서 활동했던 작곡가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충 상상이 되실 거예요.
0: 네.
1: 얼마나 많이 억압받고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는가. 작곡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았을 때 통치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숙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0: 숙청까지 되나요?
1: 네. 내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결과물이 그 작곡에 달려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다가
0: 네.
1: 어느 날인가는 스탈린이 이거 안 됩니다. 이 곡 금지시키세요 하면 그 다음날 신문에 나는 거예요. 음악이 아니었다.
0: 세상에.
1: 그러면 이제 계속 긴장하시는 거예요. 아마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마르셨고요.
0: 네.
1: 예민해 보이는 그런 성품의 얼굴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이 원래 살다 보면 그 삶의 궤적에 따라서 표정이 변하잖아요.
0: 그쵸.
1: 그런데 내가 오늘 끌려갈지 내일 끌려갈지
0: 모르니까.
1: 알 수가 없어요.
0: 네.
1: 게다가 문화숙청이라는 것이 이런 공산주의에서 많이 이뤄졌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 체제에서 뭘 했어야 될까요? 어떤 곡을 작곡했어야 될까요?
0: 살아남으려면
1: 네.
0: 뭐 아무래도 어떤 그런 정부나 정권을 향한 찬양이라든지
1: 그렇죠.
0: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엿보이는
1: 그렇죠.
0: 그런 곡이어야겠죠?
1: 그러면 체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단은 아무래도 영상이 되어지겠죠. 영화를 만들었을 때 스탈린이라는 인물을 영웅으로 부각시키는 배경음악.
0: 네.
1: 영화의 수많은 배경음악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후대에서 봤을 때 쇼스타코비치는 본인의 정체성을 지킨 사람일까요? 아닌 사람일까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0: 네.
1: 일단 숙청을 당하는 것은 안 되지 않을까.
0: 무섭잖아요.
1: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굉장히 신동으로 이 곡이 이미 외국에 싹 이렇게 퍼질 만큼 작곡에 능하게 하셨는데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면 숙청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 체제에 맞춰서 작곡을 하다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곡을 작곡할 수 없었겠죠. 아마 중간에 어떤 접점을 찾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같은 곡이어도 그것이 그들만을 위한 곡은 아니었을 것이다. 본인의 마음이 어딘가에 분명히 담겨 있을 테고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시기에 창작 활동을 했던 그런 작곡가들이 살았던 시대에 쇼스타코비치가 살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왈츠도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왈츠가 있는 반면에
1: 네.
0: 쇼스타코비치의 왈츠는 약간 깊은 마음을 조금 움직이는 그런 쿵짝짝입니다. 가볍고 이렇게 무게감이 없는 쿵짝짝이 아니라
1: 네.
0: 무게를 가득 담은 나의 심정에 어떤 어려움을 가득 담은 쿵짝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쇼스타코비치의 왈츠를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쇼스타코비치의 왈츠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두 분의 작곡가, 근데 그 운명이 너무나도 기구했던 그런 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음이 아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1: 하은 PD님은 본인의 정체성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까요?
0: 정체성의 기준. 근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는데, 제일 먼저는 아무래도 가족? 가족과, 뭐, 지금 제가 담고 있는 이 직장에 대한 어떤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그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곡가들을 만나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기는 튜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방금 들으셨겠지만 몇십 대의 악기가 한 곡을 연주를 하려면 기준 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피치를 보통 442에 맞추고 라라는 음을 기준으로 모든 악기의 튜닝을 맞춰냅니다. 그러면 어떤 화음과 어떤 선율들을 연주했을 때 배음이 딱 맞아떨어지게끔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 삶의 기준음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 기준은 어디에 맞춰야 할까? 하은 PD님 말씀대로 그 중심에는 가족도 있고, 나의 일도 있고, 나라는 인물 자체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0: 아멘.
1: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잘 맞추자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데 우리 극동방송이 있고요. 그 안에 또 우리 쉬운 클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또 때로는 다른 길을 가더라도 결국은 돌아온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0: 아멘.
1: 오늘의 정체성에 관련되었던 작곡가들의 얘기를 마무리해 볼까 싶습니다.
0: 아멘. 하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쉬운 클래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우리네 인생에 노래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고 잘 부르지요. 요사이 세계적으로 K-POP 하면은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노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참 종류도 많습니다. 대중가요, 민요, 가곡, 명곡, 찬송. 그런데 성도라면 노래를 선정하여 부르는 것도 잘 해야 합니다. 노래 중에 가장 차원 높은 노래는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는 우리의 영혼에 일깨워주고 우리의 영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면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했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이죠.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이 좋은 찬송으로 함께 꾸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CCM 클래식 음반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찬양음악가 피터 필립 빌호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놓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길 기뻐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작곡한 찬송이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노래, 우리의 영혼까지 행복을 느끼게 하는 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성도라면 그의 입술로 나오는 노래가 남달라야 합니다. 류덴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노래를 불렀답니다. 한 장군이 왕에게 병사들의 노래를 중단시킬까요? 라고 묻자 왕은 말하기를 아니다. 저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찬송가를 늘 부르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이죠. 성도는 부르는 노래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찬송할 수 있을 때.

연이어 들으신 곡은 열매의 음성으로 들으신 친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다릅니다. 세상에 부르는 수많은 노래가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생사관이 달라야 합니다. 즉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한 가치관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사는 목적도 다르고 죽음에 관한 생각도 달라야 합니다. 생사관이 성경적으로 분명한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르고 활기찬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죽는 것도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찬송하며 즐겁게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본향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사관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살려고 애를 쓸 것도 없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한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분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홀연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찬송하면서 하늘나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정도는 자신의 생사관을 분명히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사는 멋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토록 생사관이 분명한 사람은 항상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이광희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이제 내가 살아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노래가 다릅니다. 또한 죽고 사는 문제, 즉 생사관도 다릅니다.

외롭게 사시고 자식들에게 괄시를 당하며 사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로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중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둘기에게는 세 가지의 예가 있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효가 있다. 비둘기는 가지에 앉을 때 어미보다 3단 아래의 가지에 앉아 예를 표하고 까마귀는 늙어 어미 까마귀를 공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토록 세상의 미물조차도 어버이에 대해 이 같은 효도를 다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못한다면 어쩌면 미물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십계명 중에 제다섯 번째 계명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모습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윤형주님의 음성으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소리엘의 음성으로 들으신 낮은 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 중에 특별히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달라야 한다 했습니다. 생사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귀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잘 만나게 하는
1: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0: 오늘의 끝 찬송은 박종호님의 음성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 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며칠 전 생일을 맞은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난 1년에 365일이 내 생일이었으면 좋겠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축하받고 선물을 받는 일이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이렇듯 날마다 선물을 한 알씩 받는다면 매일매일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겠죠.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루라는 포장 속에 많은 선물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하나씩 열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선물 꾸러미를 열어보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내준 사람의 마음도 선물에도 별 관심이 없다면 습관적으로 열어보고는 한쪽으로 밀쳐두게 되겠지요. 또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값비싼 선물들을 잔뜩 기대하고 열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실망하며 주신 분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게 매일매일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내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네 삶은 우리에게 꼭 맞는 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은 어떤 선물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선물을 받는가에 달려 있는데요.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딱 좋은 선물 꾸러미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있을 때는 기뻐하고 없어지면 슬퍼합니다. 또 누릴 때는 기뻐하고 떨어지면 슬퍼하고 해가 나면 기뻐하고 흐려지면 슬퍼합니다. 또 잘 되면 기뻐하고 잘 되지 않으면 슬퍼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평안이란 단어 대신 기쁨이란 단어로 바꿔 읽어보면 어떨까요?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샘솟듯이 솟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와! 여름이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4: 여기는
1: 여기는 급동방송 썸.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발명가 윌리엄 페인터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예절 이상입니다. 그것은 좋은 영성입니다 라고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사도 바울의 말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걱정하는 대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길 권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이죠. 정말 지키기 어려운 명령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의도하신 것이라면 당신이 해낼 수 있도록 그분이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모든 시간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낸다면 걱정할 틈이 없을 겁니다. 주님 안에서 끊임없는 기쁨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걱정이 마음속에 기어 들어오자마자 주님 손에 내맡긴 채 계속 기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언제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국에 낳은 세계적인 수학자인 김인간 교수가 어려서 가장 많이 듣던 소리는 너는 커서 거지가 될 거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두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지만 집안이 가난해 치료를 받지 못했고 포대를 끌며 기어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8살이 되던 해에는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초등학교 입학을 거절당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한 재활원에 들어가 세상이 아닌 신앙을 통해 홀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임용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는 장애와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기 전까지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겨내고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주신 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수학자인 그는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부조리나 죄 혹은 죄인을 만나면 그것을 잘게 나눠버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무한대의 평강과 기쁨이 나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은 무한하기에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세상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기뻐하며 그 기쁨을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주위에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 자녀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다 쏟아놓기보다는요. 희망적인 말들,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기도의 말들, 사랑과 격려와 감사의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의 가사들도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계신 그 자리가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해지기를 바라면서요. 첫 찬양 축복하노라 테너 이민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시기의 찬양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자고 했는데요. 말이 힘이 있는 것은 말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면 예수 전도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과 신뢰의 두 발로 걸어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은 신뢰와 순종이 함께 굴러갈 때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지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김민석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약속 CL 여성중천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실상을 말하는 것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해야 하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말하면 얼마지 않아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실상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소원 준비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의 찬양의 말이 실상이 되어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 생애 가장 귀한 것. 레저스 브루노 정자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시원한 바다로 갈 수도 있고요. 뭉게구름이 피어있는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숲으로 가서 초록의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렇게 주님과 만나 영혼이 시원해지시는 날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위로를 전하며 믿음을 세우는 귀한 열매가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영광의 찬양의 말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찬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수많은 고아를 돌보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느 날 아침 아이들 300여 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지만 먹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식사는 차려져 있지 않았고 그릇과 빈 물컵만 놓인 상태였던 것이죠. 이때 뮬러 목사님은 그런 상황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쾅쾅. 빵집 주인이 밤사이에 만든 빵이 남았다고 고아원에 기부하러 찾아왔고, 뒤이어서 우유 배달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는 바람에 배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상에서 버리느니 우유를 나눠주겠습니다 라며 우유를 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공중에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빈 식탁과 필요한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나무엔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박희봉 목사님의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고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부정하게 여겨졌던 까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피조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책임지실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찮게 보이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놀라운 존재인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나이지리아의 오코요족에게 복음을 전하던 여성 선교사님이신 메리 슬레서는 어느 날 밤 원주민들이 다급히 뛰어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밤 이 근처에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치고 다닌답니다. 당장 문을 꽉 잠그시고 숨으셔야 돼요. 그때 슬레서 선교사님은 성경을 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12장에 새와 들풀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묵상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잠긴 문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맹수도 해할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날 밤 문을 열어둔 채 깊은 평안 가운데 잠을 청했고 그 믿음대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그 어떤 음식이나 옷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런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피아 워십의 주 곁에 있을 때, 한국인의 워십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소향 김형미의 난 혼자가 아니야.

0: 풍파 지나 후 세상 풍파 지나 후 영화로운 나라와
1: 영화로운 나라와
0: 물 없는 것으로

네, 세 곡의 찬을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피아 워십의 주 곁에 있을 때, 한국인의 워십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소향 김형미의 난 혼자가 아니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선교사님의 선교 초기에는 사역의 후원도 떨어지고 이 당장 먹을 쌀마저 바닥 난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동료 선교사님들이 불안해하면서 염려할 때 테일러 선교사님은 오히려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직후 본국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선교 후원금이 정확한 시점에 도착을 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예비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직 주님의 옷자락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소리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라이프웨이 워십에 감사하는 성도요. 또 시아그림 김정석 제 목소리죠. 하나님의 은혜까지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새곡의 샤넬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라이프웨이 월십에 감사하는 성도요, 또 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이지요.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포

철전 목사님이 어느 날 정원을 거닐고 계실 때였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앉아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쭈쭈쭈쭈쭉 지저귀고 있더라는 거지요. 순간 스펄전 목사님은 아, 저 작은 새는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지만 겨울에도 굶어 죽지 않고 저렇게 지저귀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마음속에 깊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48조 목사님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목회와 삶의 무거운 염려를 완전히 내려놓으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공중의 새를 보며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실 리가 없다라는 것을 작은 새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길 소망하면서 그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새 고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주께로 가까이 마르지 않는 샘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라모십의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세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리의 주께로 가까이, 마르지 않는 샘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을 넘네, 예라모십의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대위기와 개인적인 비극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염려에 시달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노모이신 어머니가 어린 시절 링컨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작은 조각배를 타고 가던 아들이 두려워 떨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큰 폭풍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아들아, 걱정 마라. 이 배를 만드신 분은 이 바다와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란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란다. 링컨은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국가의 중대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고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탄 인생의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들의 백합화와 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으로요,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 곡 김명선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한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홉 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열매가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제 서머 스페셜이 2주간 여러분과 더 함께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는 충성의 열매로, 또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온유와 절제로 함께합니다.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번째 아홉 번째 열매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가 하나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첼리스트 예슬의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조수아의 날 대속하신 예수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한 주간 충성이란 열매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 또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향한 충성,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사역함으로 신뢰를 지키는 그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오늘의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이렇게 특정한 테마가 있어서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충성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삶에서 정말 맺어야 될 열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사역을 이루고

잃어가는 아, 그 열매를 정말 맺고 싶다라는 생각, 그런 충성이란 열매를 꼭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선곡했거든요. 우리 아는 찬양이 나오면 가사를 불러가며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요.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세 가지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누는데요. 이 사 열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드러남이 있는 일반적인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확실, 진실이란 의미의 히브리어 아만에서 유래한 네아만은 나라, 조직, 지도자 등을 위해 몸바쳐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 충성,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종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충성이라는 거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일곱 번째 열매 충성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은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켜가는 것 말하는 거래요. 아, 정말 갖고 싶은 덕목이고요. 꼭 삶에서 맺었으면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맡은 일에 신실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사명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축복하고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댁강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홀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뤄간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제가 바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바람과 나의 필요, 나의 기도가 참 아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또 나의 필요와 나의 바램들에 나의 시선과 관심이 멈추어버린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위로를 주시는 분을 넘어 위로가 되시는 분, 사랑을 주시는 분을 넘어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넘어 나의 필요가 되시는 분, 생명의 양식, 참된 만나, 나의 사랑,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하은의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명연의 내 진정 사모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앤 머레이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최선배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됐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즈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내 주의 보혈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경미의 주 음성 외에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Nigh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장윤영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언어인증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루하루가 걱정거리가 참 많아요. 특별히 오늘 하루는 어떻게 어떤 것을 해서 입에 풀칠을 할까. 아마도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특별히 북녘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이런 걱정을 습관처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물며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신다는 주님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며 또 채워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잊고 걱정을 앞세웁니다. 믿음을 더 키워보세요. 그리고 기대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오늘은 어떻게 나를 보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실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걱정 근심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면서 불평불만이 더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또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할 거면서 왜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불평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또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건이 사실 오늘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의 고백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과 또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외부의 정보들, 소식들, 복음의 기쁜 소식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에 또 남한 지역에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북녘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 안절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받으신 은혜들, 더 알기 원하시는 점 등, 또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은혜들 문자로,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보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전해드립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은혜를 나눠주실 분은 탈북민 출신 청년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또 공부하고 있는 허지윤 자매의 이야기 만나보실 텐데요.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0: 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허지윤 자매. 탈북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또 부어주셨는지, 어떤 비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허지윤 자매의 삶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허지윤입니다. 일단 저를 이 자리에 서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단 저의 얘기를 시작하자면 이제 저희 부모님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이제 탈북 준비를 하면서 저희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쳐요. 제 딸을 이제 신우주에 있는 큰이모 집에 근처에 있는 학교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학교에 안 보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집에서 과외를 시키죠. 그때 부모님께서 영어와 수학을 시키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매일매일이 방학 같았습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매일매일이 주말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행복했지만 이제 점점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져 갔죠. 엄마와 할머니가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표정이 안 좋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난 후에도 계속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눈치가 좀 있는 편이라 쉽게 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려서 제가 누구를 위로를 하겠어요.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를 보겠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 하다가 제가 이제 삼촌네 가족과 이제 백두산으로 가는 이제 1차 탈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해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요. 저희 집에서 해산까지의 거리가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비교를 했을 때 짧아요. 근데 이제 그 열차가 기간사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는 기차였기 때문에 2, 3일이 걸려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역에 정차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 정차를 하면은 이제 기차 옆에 사람들이 몰려요. 꽃제비와 그리고 도매상인들. 그 음식을 팔려고. 그래서 저 보이시는 그 창문에처럼 저희가 이제 거기서 물건을 주고받는데 이제 그 창문으로 이제 밖을 내려다봤는데 이제 밤털 머리를 한 남자 아이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바지가 옷이 둘 다 긴팔이었지만 너무 해졌고 심지어 바지는 너무 짧아서 다 그 종아리 부분까지만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꽃제비인가 보다. 그냥 내가 평상시에 보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 친구 손목이 잘려서 골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고름이 뚝뚝 흘러지는데도 이제 그 배가 고프고 그 작은 위를 채우려고 이제 기차가 오래 여행을 하다 보면 음식이 상하잖아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쉰 밥이나 반찬을 던져요. 그러면 그거를 먹겠다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거를 빌고 이제 달라고 그러는 모습이었는데 저 제 또래였어요. 저보다 어리다면 어렸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려서 든 생각이 처음에는 아프겠다. 나는 체만 해도 그 침을 맞고 감기감을 걸려도 이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데 그 친구는 팔이 잘리고 이제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이제 아픔보다는 배고픔이 중하구나라고 너무 아프겠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산에서 내려서 저희 가족과 삼촌 가족이 백두산으로 갔다가 저희 1차 탈북은 실패를 해요. 사실 부모님께서 이제 너무 위험하고 무섭다 하셔서 제가 다시 평안북도 구성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평범하게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엄마가 갑자기 저를 흔들어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된대요. 근데 어디 가야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죠. 근데 이제 어디 가야 한다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디 간다니까. 심지어 통행증이 필요한 북한이잖아요. 조금만 가려고 해도.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옷을 입고 잠결에 눈곱도 떼지도 못하고 이제 나섰는데 엄마가 계속 울어요. 할머니도 계속 울고.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래 떠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웃 주민이 깨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엄청 부모님께서 숨죽여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아파트를 나서고 이제 도로에 들어섰을 때 발코니를 봤는데 할머니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보고 계셨는데 그게 마지막 안녕이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죠. 그 전처럼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할머니랑도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는 기억도 없고 그냥 급하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탈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압록강을 건널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사실 제가 수영을 아직도 할 줄 모르는데 지금 물에 들어섰을 때 그 답답함, 그 물의 압력에 짓눌리는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제가 밤에 압록강을 건넜죠. 이제 그때 장마 직후라서 이제 바닥이 미끌미끌거려요. 미끌미끌거리니까 이제 아무리 제대로 서려고 해도 물살 때문에 이제 떠내려가는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잡고 이제 계셨는데 저는 계속 살려줘, 살려줘. 나 물에 잠겨. 이렇게 계속 소리치었고 조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랬는데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너다시피 건넜고, 저희 아버지는 강을 건너자마자 기절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가 기절하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앞에서 가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이제 끌고 이제 그 도랑길을 이제 올라와서 차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제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2015년도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쳐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돼, 이제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하면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희 학교가 신학교다 보니까 이제 6학년 1반밖에 없었어요. 그 큰 학교에 딱 1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너무 속속들이 이제 다 너무 친하잖아요. 이제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북한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왜 한국으로 왔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저는 부모님 손에 어디 간지도 모르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난 후에 계속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자유인 곳에 와서 어머니가 과연 이것만 보고 왔을까라는 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답을 못했지만, 만약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께서 희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곳에 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엄마랑 전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부모 자식과 버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도 하기 싫다, 만나기도 싫다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외할머니를 그곳에 두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모든 저희 밑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얘기를 만약 듣는다면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4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 의견이 나오며 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호황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스마트폰 사업은 사상 처음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본의 구마모토 강진을 일으켰던 활성 단층이 다시 움직이면서 전문가들이 추가 강진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에서 휴머노이드 청소 로봇이 실제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아직은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시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북한이 청진에 새로운 교도소를 건설하는 등 최근 전국적으로 수용시설을 확대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데일리 NK는 중국이 첨단 감시 장비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결합한 합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면서 북중 접경 지역의 개인 밀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에서 돈줄을 노린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정보기술 인재 출신 두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지민이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에서 입었던 셔츠가 자선 경매에서 약 1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3억 770만 배럴로 줄어 1983년 이후 4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업용 원유 재고도 한 주 동안 720만 배럴 감소했으며 정유업계는 치솟은 연료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률을 97%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속에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유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속도의 재고 감소는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는 원유로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비축유 방출이 이어지는 반면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고를 다시 채워넣는 작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너지 분석업체들은 최근 넉 달 동안 전 세계 육상 원유 재고 감소분의 대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전략 비축유가 계속 줄어들 경우 미국의 비상 대응 능력은 물론 세계 원유 공급망의 안정성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브렌트 유가 배럴당 $90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중동 정세가 세계 에너지 시장과 각국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 12명 가운데 3명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져 물가상승에 대한 연준 내부의 경계감이 한층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은 중동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불안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 2% 목표

외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며 물가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고, 시장에서는 오는 9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포인트를 유지하게 됐고, 앞으로 발표될 미국의 물가와 고용지표가 연준의 추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과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D램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반도체 부문이 영업이익의 대부분인 89조 2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사업은 핵심 부품인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의 저가폰 공세와 초고가 시장에서 애플과의 경쟁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가전과 TV 사업도 다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반도체 부문의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반도체 호황을 완제품 사업 경쟁력 회복으로 연결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던 가운데 이번 지진은 2016년 27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마모토 강진을 일으켰던 히나고 활성 단층이 다시 움직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이후에도 같은 단층 내에서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2, 3일 동안 강한 흔들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도 올해 초 이 단층대를 전국에서 지진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등급 가운데 하나로 평가한 바 있으며, 활 단층 지진은 진원이 얕아 강한 흔들림과 건물 붕괴, 산사태 등 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피해 지역에서는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대피소로 몰리고 있으며, 일부 대피소는 화장실 사용이 제한되고 에어컨까지 고장나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유소에는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섰고, 규슈 신칸센 일부 구간에도 운행 재개 시점을 정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당분간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로보틱스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청소 로봇을 실제 가정에 투입하는 시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로봇이 집을 방문해 청소와 정리 등을 수행하지만, 현재는 스스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 수준은 아니어서 직원이 카메라 영상을 보며 원격으로 조종하고 현장에서도 함께 동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업들은 다양한 가정 환경에서 실제 사용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로봇의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재현하기 어려운 실제 생활 환경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서비스의 가장 큰 목적이며, 업계는 이를 완성품 판매보다 유료 베타 테스트에 가까운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장보다 훨씬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축적되는 데이터가 앞으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원격 조종 비중을 줄이고 자율적으로 집안일을 수행하는 로봇 상용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청진에 새로운 교도소를 건설하는 등 최근 북한 전국적으로 수용시설을 잇따라 확충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청진교도소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으며, 수감동과 관리시설, 경비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시설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경찰 조직을 개편하고 주민 통제를 강화한 정책과 맞물려 수용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 말 이후 새로 건설되거나 증축이 확인된 교도소는 전국적으로 최소 14곳에 이르는 것으로

활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면서 개인 밀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변방대와 공안, 해경은 열 감지 장비와 적외선 카메라, 고성능 감시 카메라 등을 활용해 국경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정보는 여러 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처럼 소규모 밀수나 개인 거래를 통해 북한으로 물품이 들어온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북한 무역일꾼들도 공식 세관을 이용한 거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경 지역의 개인 밀수업자들은 거래선을 잃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중국 측 감시가 과거보다 훨씬 촘촘해졌다고 전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유입되는 소비재와 생필품 공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돈줄을 노린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정보기술, IT 인재 출신 두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국가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뒤 전자결제 뒤에서 돈을 빼가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도 휴대전화와 전자결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신종 금융사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자금력이 있는 돈주들이 주요 범죄 대상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섰지만 전자금융 이용이 확대되면서 유사 범죄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정보기술을 이용한 금융범죄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디지털 결제 확산에 비해 보안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가 보도한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지민이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에서 입었던 셔츠가 국제축구연맹 FIFA 자선경매에서 약 1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번 경매는 전 세계 어린이 교육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됐으며 지민을 비롯한 BTS 멤버들이 공연에서 착용했던 의상도 함께 출품됐습니다. BTS 의상 전체의 낙찰 금액은 30만 달러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으며 수익금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국가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경매는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이 끝난 뒤 처음으로 진행된 공식 자선 행사로 세계 팬들의 높은 관심 속에 대부분의 물품이 예상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BTS의 세계적인 영향력과 K-POP의 문화적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의 날씨 오늘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대한민국은 중부지방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시작돼 낮에는 31도에서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에는 24도에서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한반도의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26도, 수원이 25도로 출발해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이 36도, 인천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도도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아침에는 충남 보령이 25도, 세종과 천안이 24도, 낮 최고기온은 세종, 대전 37도, 청주, 천안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이어도가 28도, 제주도와 서귀포가 27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가 33도, 서귀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호남과 또 영남 지역에는 낮 최고기온이 38도를 넘으면서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신의주와 삭주, 구성은 종일 하늘이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6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함흥과 북청, 청진, 웅기, 성진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역시 이 지역도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인데요. 먼저 서해 북부와 서해 중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1m로 대체로 낮게 일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파도 높이는 역시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상 남북한의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느덧 오늘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북녘당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힘을 얻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탈북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북녘당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또는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의 청취 소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윤예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로 여러분을 채우시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기를 내가 원한다.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늘, 주중의 첫날인 오늘,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길을 여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믿음으로 가리라. 그리고 조금 전 올려드린 찬양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함께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내리노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내린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평화는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평안의 새벽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쉼의 찬송 함께하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연주 찬송 후에는 우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만나봅니다.

0: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리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합니다.
1: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여쭤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만한데 야곱이다, 요셉이다, 마리아다, 이름이 없는 사람.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돈이 있어 보이길래 강도가 일을 저질렀겠죠. 장에 갔다 오는 사람인

0: 결혼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장례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아이들 등록금을 마련해가지고 오는 사람인지 공무원인지 출장 갔다 오는지 저녁 예배 가는 중인지 도대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혼자였다고 했어요.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었나? 있었으면 강도 만나니까 도망가고 이 사람만 혼자 남겨놨는지 이 사람 가족, 부인도 있었을 거고 부모님도 계셨을 거고 아마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었을 거고 얼마나 아내가 초조하게 기다렸을까? 저녁 식사 전에 꼭 온다고 했던 사람은 아닌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거리는 29km요 수원에서 영등포 거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은 왜 갔나? 예배하러 갔나? 명절 보러 갔나? 취직하러 갔나? 선 보러 갔나? 이웃의 개념.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까이 있는 곳, 가까이 사는 집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피해가 있고 세 가지 태도가 있고 일곱 가지 선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3대 피해가 뭔가? 물질적인 피해, 육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이게 세 가지 큰 피해를 당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이고 여리고 잘 알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여리고 성을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학과 나무 잎을 엮여 치마를 만들어서 둘렀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 벗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벗었다고 하는 것은 정체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지 나는 도둑놈이고 나쁜놈이고 사기꾼이고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보실 때 의인으로 보셨어. 죄 한 번도 안 진 것 같이 보셨어. 왜? 나를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공로로 의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요.
1: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복음의 메아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찬송은 이곳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도 올려드려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 함께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번에는 영어 찬송으로 한번더 찬양해 볼까요?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송까지 호산나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송가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고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한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영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조금은 선생님의 목소리가 익숙해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섯 번째 정도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남한정착 1년 차시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네. 거의 1년 차 전후에서 접어들고 계신데 처음에 오셨을 때 보통 이제 혼자 오셨으니까 집을 봤잖아요. 네. 빈 공간에 넓은 집 하나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스스로 세탁기도 채우고 에어컨도 채우고 냉장고도 채우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집이 어느 정도 다 채워졌겠어요, 선생님?
0: 네. 집에 뭐 없는 게 없이 진짜 갖다놓고 살아요.
1: 거기에 구비하신 것 중에 아 내가 이건 정말 정말 잘 산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0: 아, 그 뭐 그 집집마다 그 냉동기나 세탁기 무슨 바카마 같은 거는 다 있죠. 그 그리고 네. 뭐 그 바카마라면 다 그 하나에서 수할 때 다 주고 뭐 아 그 전자레인지 이런 거 다 주고 이런 거나
1: 네.
0: 아, 뭐 그렇지만은 제가 그 벽에다 붙여놓은 게 있어요. 붙여놓은 거는 그 아, 벽시계? 벽시계는 아. 하나님 말씀 씌어진 시계. 아. 그리고 항상 나한테 복이 있으리라, 그, 푸른 잔디밭에
1: 푸른 초장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0: 예, 맞아요. 그거.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0: 네, 그 액트에서 네. 걸어놨어요.
1: 너무 좋은
0: 항상
1: 말씀이죠.
0: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1: 오, 세상에
0: 기도하고
1: 네.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의식주가 참 많이 달라지잖아요. 의 우리가 입는 것, 식 먹는 것, 주 주거생활하는 것 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남한에서 경험하는 게 같은 듯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이곳에 오셨을 때 와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참 다르구나라고 했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0: 아 다르다는 거는 그 북한에서 살 때는 그래서 아 그 집이라 하게 되면 아 그 개인 집은 개인 집이죠.
1: 네.
0: 예, 그 남편의 집이니까 그 중국에서 살 때는 신분이 없으니까 아 그 어쩐지 그 자기 집이 이게 내 집이 아니다 이런 감 아.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1: 네.
0: 신분이 없으니까 모든 걸 해도 신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병원 가도 신분이 없으니까 병도 볼 수 없고
1: 네.
0: 예, 그래서 아프면 그래서 약이나 사 먹을 정도고 그래서 그렇죠. 대한민국에 와서 집을 딱 받으니까 아 이게 내 집이구나.
1: 아.
0: 아 그런 감이 들고 아 이게 내 집이고 내 신분을 가지고 집을 마련한 집이니까 집을 잘 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갖고서 그래서 네. 진짜 일생껏 모든 걸 할 때마다 내가 진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맨 얼마나 되겠는지 난 끝까지 이 집에서 살 것이야
1: 아.
0: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집을 꾸리는 거예요.
1: 밥가마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0: 네.
1: 여기서 말하는 밥솥인데 네. 밥도 자주 해 드세요, 선생님?
0: 네네네. 매일 그 밥가마다 밥 해 먹고.
1: 어떤 밥 주로 해 드세요?
0: 잡곡도 해 먹고. 예. 그리고 그 오니까 그 뭐 진짜 너무나도 저는 올 때는 그래서 자그마한 배낭 하나 그래서 옷 몇 개 넣어가지고 자그마한 배낭 하나 메고 왔거든요.

0: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그런데 에, 진짜 이 하나원 수료 할 때는 야도 상자 큰 상자를 야도 상자 짐을 이렇게 가지고 집에 턱 들어오니까 나 네. 진짜 감동 됐어요.
1: 두 손 무겁게.
0: 난 어, 올 때는 빈손을 왔는데 아 나올 때는 이렇게 짐이 많지 진짜 이 그 우리가 나올 때는 그 우리 기수들 다 이야기했거든요. 어 이

0: 그 설행이나 그좀몇개 해갈 정도지 뭐 이렇게까지 진짜
1: 네.
0: 일일이 박가마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 진짜 숟가락 젓가락까지 진짜 이뭐 사발 식기까지 그다 이렇게 갖춰주고 자그마한 그 양념 그릇까지 다 이렇게 갖춰서 우리를 이렇게 진짜 집까지 마련해줘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나아 진짜 너무나도 아 이게 진짜 내 나라구나.
1: 교회에서도
0: 그리고
1: 많이 챙겨주잖아요.
0: 교회에서도 많이 챙겨줬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 진짜 이아 비록 이 땅에 뭐 친척이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피줄을 나는
1: 네.
0: 친형제가 없고 뭐 이걸 친척이 없다 하지만은
1: 네.
0: 이발에 이 여기 와서 이게 살아보니까 1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우리 한국의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친척 같고 다 형제 같고
1: 네.
0: 아 부모님을 그 요양보호 시설에서 그 부모 이
1: 아.
0: 어르신들을 모시면 다 자기 부모님 같고
1: 네.
0: 할머니 할아버지 같고
1: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1년차 정착 시간이 되셨는데, 집도 다 꾸리시고, 직장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다니고 계신 거잖아요. 나의 남한 생활 1년을 돌아봤을 때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아 그래도 내가 고생 북한에서 고생하고 중국에서 고생하고 고생의 고생 끝에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렇게 진짜 사람다운 생활을 누리고 자유로운 생활을 이렇게 누리니까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만족스러운 반면에 고향 땅에는 저희 자식들 형제들 이런 생활을 누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아, 그들도 언제면, 저와 같이 이렇게 진짜 자유로운 생활, 그 다음에 행복한 생활, 진짜 이렇게 마음대로 누려보며, 이렇게 진짜, 먹기 싶은 것이 아니라 먹기 싫어서 사는 이런 생활. 진짜, 저거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거 쓰기 싫어서 이런 생활. 언제 그런 생활을 해보고 살 날이 왔으면 하루빨리
1: 아멘.
0: 왔으면 통일이 언제면 되려나
1: 네.
0: 기대하는 중이에요.
1: 근데 정말 이렇게 여기서 그런 생활을 하루하루 또 경험하면서 하시다 보면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던 고향 땅인 북한이 또 다르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매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매일 일어날 때마다 읽으신다고 하셨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고향 북녘 땅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 지금도 그저 매일 그 아침 기도, 저녁 잠들 때 잠들기 전에 기도, 아, 기도 있어요. 있는 거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통일해 주세요.
1: 아멘.
0: 이제는 그 80년 남아 되는데, 우리의
1: 네.
0: 그러니까 제2세? 그러니까 1세 이상 가족들이, 아, 지금도 남한에 많은 이상 가족분들이,
1: 네.
0: 그러니까 6.25 전쟁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이상 가족들이, 1세들이 지금도 저 전망대를 바라보면서 자기 부모, 형제 만나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2세인데, 2세 이상 가족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비극이 저희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앞을 열어주셔서 하루빨리 그런 비극이 다시는 없게, 그런 날이 통일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와서 우리 세대는 우리 꼭그 통일의 날이 와서 우리 자식들이 하루빨리 우리 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말씀을
1: 네.
0: 우리 전세들을 이어서 끝까지 온 나라 온 열방에 울려 퍼지도록.
1: 아멘.
0: 매일매일 같이 그저 기도합니다. 그 하루빨리 그저 통일의 날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그날의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합니다.
1: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0: 아, 믿습니다. 아멘.
1: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인사를 나누기 전에 고향 북한 주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0: 이야기를 하면서의 방송을 맺어볼까요?
1: 저희 고향, 우리 고향에 있는 자식들, 그다음에 형제들, 우리 고향의 친구들, 친척들,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예, 지금은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극복하고, 꼭 하나님께서 그 통일의 문을 열어줄 날은 있으니까, 반드시 오니까
0: 아멘.
1: 기대하고,
0: 아멘.
1: 조금만 더 참고, 이 어려운 곤란을 견디어서, 앓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은 꼭 오니까 부디부디 앓지 말고 만날 날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0: 아멘. 언젠가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같이 기다리면서요.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남한의 청취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녘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희 다시 만날 그날이 정말 머지않았겠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이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이 소망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남한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은 이곳에서 수도권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주민분들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어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가운데 천국 소망 그 하늘의 열쇠를 함께 줄수 있는 고향 북녘 주민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요. 찬양 후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요. 이 소망과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아멘.

GWP로 이룬 샘물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바다같이 넓은 은혜 클래식 콰이어입니다. 찬양 후에는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가 전해주는 오늘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저희가 한창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대표님.
1: 네.
0: 이 더위를 이겨내는 대표님만의 좀 팁이 있을까요? 조언?
1: 뭐 한국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북한 같으면 너무 덥다 할 때는 에어컨 자체를 몰랐으니까.

0: 그러니까 있긴 있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개인들이 집이라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근처에 없다 보니까 할수 없이 그다음에 그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통과시키거나 선풍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풍기 앞에서 그래서 종일 그래서 바람을 맞거나 뭐 그래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든지 아니면 압록강이나 뭐 대동강이나 이런 그런 데 나가서 이제 해수욕하거나 아니면 그 찬물에 뭐 발을 얹혀놓고 그리고 여름에 이제 너무 더울 때는 그때는 한 번씩은 이제 백두산 답사 같은 것도 가고 뭐 그렇게 관광 같은 식으로 그 일반인은 못 가죠. 근데 간부들끼리는 또 답사권 해가지고 답사권을 또 어디서 또 이제 마련해요. 그래가지고 좀 선선한 곳으로 놀러 가죠. 김일성, 김정일도 아마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평양시나 그 더운 쪽에는 있기 힘드니까 여름에는 한한달 정도는 삼지연을 비롯해가지고 고산지대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래서 팁이 그래요. 그래서 시원한 데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어컨은 생각도 못 하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래서 덥기만 하면 집에 들어가도 에어컨 틀어놓고 그리고 뭐또 차에 타도 에어컨이 있고 각종 어디 가도 에어컨이잖아요. 사무실 가도 에어컨이고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리 나가면 이 상점들 있잖아요. 쭉서 있는 상점들 보면 상점 안에도 마찬가지고 저 상점 있는 그 복도 안에 건물 안에도 그래서 에어컨 빵빵 틀어가지고 엄청 시원하잖아요.
1: 참 문을 열어도
0: 네,
1: 그렇게
0: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도 이제 여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 맞아요.
0: 더위를 네.
1: 여름 나기, 더위를
0: 네.
1: 이기기라는 말이 사실 무색할 정도의
0: 그렇죠.
1: 여름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 여름 나기,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이 내돈내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10일 스탠드 에어컨 렌탈 8월분 4만 5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1: 지난번에 나눴던 에어컨은 저희가 차량 에어컨에 대해서, 자동차 에어컨에
0: 네,
1: 대해서 한번
0: 맞습니다.
1: 나눴었고요.
0: 네.
1: 이번에는 집 안에 에어컨을 교체하신 거죠?
0: 그렇죠. 그 보면 차량도 이제 항상 전번도 이제 차량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냉매가스가 차게 만드는 그 이제 에어컨의 냉매가스가 그게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약간 소모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충하거나 교체하거나 하는 건데 이번에는 또 집에 에어컨, 집 안에 있는 에어컨이 또 그전에 새거 싸고 쓰던 건데 그도 한좀꽤 되니까 요즘에 보니까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느낀 건데 제품이 질은 좋은데 살 때는 근데 우리 속담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래 가전 제품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면 그게 약간 좀 소모가 되거나 뭐 고장 나요. 근데 제가
1: 맞아요.
0: 고장 안 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고장 안 하면 공장들에서 생산을 또 자꾸 해야 되잖아요.
1: 그쵸.
0: 그
1: 판매를
0: 판매 그게 또
1: 해야
0: 문제가 될것 같긴
1: 되니까.
0: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도 집에 있는 에어컨이 그게 지금 잘안 돼가지고 원래 냉매가스 나간 줄 알았었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안에 지금 장비들 자체가 전자설비 이런 거잖아요. 그게 그한 10년 더 넘게 쓰다 보니까 그게 가동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야 이거 바꾸는 게 어떠냐 또 집에 또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래 또 고민해봤죠. 근데 요즘 꽤잘 나온 것도 있지만은 특별한 거는 또한 번에 비싸다 하더라도 그걸 동시에 일시불로 갚는 게 아니라 몇년 두고서 갚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1: 할부.
0: 할부면서도 예, 또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제휴카드라고 하는 네, 그런 거좀 설명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네,
1: 제휴카드요.
0: 제휴카드.
1: 근데 카드라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이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다를 것
0: 요즘에
1: 같은데요.
0: 지금 외화상점이나 일부 이런 데서는 그 카드라는 게 있대요. 쓴다고 하는데 한국은 뭐다 카드라는 게 누구나 쓰고 있는 거고 또 신용카드도 있지만은 새 제품 팔때 카드사들이 자기네가 자기 카드를 새로 쓰게 만들려고 이 카드 쓰는 경우에 한 달에 얼마를 쓰면 그러면 할부하는 가격에서 매달마다 얼마씩 낮춰준다. 그러니까 하면
1: 그렇죠.
0: 할인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 1% 할인해 준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나중에 청구하는 금액에서 1% 할인해 준다도
0: 이번에
1: 있고.
0: 30% 돼요?
1: 30%요?
0: 한 달 30%에. 근데 그게 뭐 먹

0: 하면 그 카드로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썼을 텐데, 근데 한 달에 40만 원 이상을 쓰고도 남지요. 너무도 많이 쓰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뭐, 한 달에 나가는 가격에 비하면 거의 한
1: 네.
0: 30%니까 한 2만 원 정도를 매달마다 안 내도 되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너무 좋은 건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 구매하게 됐죠.
1: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할인받을 때도 아마 그 최대 금액이 있을 거예요. 할인받을 수 있는
0: 그렇죠,
1: 최대
0: 맞습니다.
1: 금액.
0: 네.
1: 그렇게 해서 카드라는 개념도 나중에 저희가 시간을 잡아서 함께 북한 주민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는데.
0: 네.
1: 근데 에어컨만 해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밥솥처럼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0: 예, 정말 다양합니다. 참, 그전에 쓰던 브랜드하고 다른 상표, 북한은 브랜드라 보다도 상표라 그러거든요. 다른 상표, 거리분에 구매했는데,
1: 네.
0: TV를 보다 보니까, 원래 거도 정말 다른 나라에 가봐도 다른 나라에 호텔에도 있는 그런 이제 한국산 브랜드잖아요.
1: 그쵸.
0: 참 이상한 게 세계에서 다녀보면, 제가 외국에 많이 다녀보면, 다른 나라 호텔들이 대한민국의 에어컨, 대한민국의 TV, 대한민국의 냉장고, 야,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브랜드 괜찮았지만 또더 좋은 거라 해가지고,
1: 네.
0: TV 보니까 막 TV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거 한번 사볼까 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가전제품 파는 각종 너무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쭉 보고 한두 군데는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한 군데 딱 가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사야 되겠다 하고 샀죠.
1: 이게 같은 에어컨이어도 그 천장에 달리는 게 있고
0: 네. 네.
1: 벽에 달리는 게
0: 이게 있고,
1: 있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지금 구매하신 것처럼
0: 네. 그러니까
1: 스탠드라고 해서
0: 세워놓는
1: 세우는 거.
0: 거죠. 예.
1: 그렇죠. 그리고 이 세우는 거에서도
0: 맞습니다.
1: 무풍이라고 해서 바람이 안 나오는데 시원하게
0: 예,
1: 하는
0: 그런
1: 것도
0: 것도 있고, 여러
1: 있고.
0: 가지 다양하죠. 그리고 기능 자체가 이번에 산거
1: 네.
0: 보니까, 이번에 산 거는, 우리가 방이 커요. 거실이라고 하는 게 북한은 전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거실이 엄청 큰데, 그 거실에 가운데 놓게 되면 엄청 공간만 이제 차게 할 뿐만 아니라,
1: 네.
0: 다른 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실 말고도 방이 3개인데, 그방 중에 아들 방은 지금 벽걸이 또 있어요. 벽걸이 에어컨 있으니까,
1: 벽에 붙어
0: 네,
1: 있는
0: 아들은
1: 에어컨.
0: 대체로 공부하면서도 이제 외부 이제 소리 날까봐 문 닫고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집사람 또나또 서재 이런 쪽에 가는 바람은 문만 열어놔도 다 케어가 돼요. 그 키가 얼마 정도 나면 저보다 더 커요. 이번에 에어컨 산 게, 예, 1m 80, 1m 80인가
1: 진짜요?
0: 돼요, 높이가. 그리고 바람 나오는 구멍도 3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기는 퐁 뚫고진 게 아닌데 엄청 이쁘게 잘
1: 네.
0: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내가 이제 집으로 간다 할때 제가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으로 내가 도착할 시간이 30분이니까 지금쯤은 켜야 되겠다고 핸드폰 가지고 켜면서
1: 미리 켤
0: 집에서,
1: 수 있는.
0: 그러니까 회사에서 집에 갈때 퇴근하면서 켜놓으면 집에 가면 그게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이 시원해진 거예요, 완전히. 그런 기능까지 다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무인 원격 조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격 조종하는 게 핸드폰 가지고 이제 다 조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1: 그러니까요.
0: 거예요.
1: 이게 뭐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만 가능한 리모컨이 아니라
0: 그렇죠.
1: 정말 뭐 다른 지역에서도 킬 수가 있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서울에 지금 있는 집이지만은 제가 제주도가 있으면서도 켤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주도에서, 아, 이제 떠날 때, 아, 이제 비행기 타니까 2시간이면 집에 도착하겠지. 좀 충분하게 좀 시원하게 해놓고 하면 그때부터 켜놔도 제주도에서 켰는데도 집 있게 돌아가게 된 그런 이제, 예,
1: 맞아요.
0: 너무도 발전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1: 네.
0: 이 바람 나오는 것도 바람이자처럼 막그센 바람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무풍인데도 아이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습기 있잖아요, 습기. 제습 기능도 있어요. 그냥
1: 맞아요.
0: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집안에 이런 먼지라든가, 특히 요즘 균까지 잡는 헤파 필터라고
1: 오,
0: 넣어가지고, 예,
1: 진짜요?
0: 그러니까 무균 기능까지 있다고 막 말하거든요. 엄청 정말 기능이 좋아요. 그래, 어쨌든 이번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1: 네. 근데 이렇게 기능도 기능인데, 결제하는 방법도 아까 카드를 말씀하신
0: 맞습니다.
1: 것처럼
0: 네.
1: 다양하잖아요. 근데 월에 4만 5천 원. 그러니까
0: 네.
1: 8월분으로 4만 5천 원을 결제하신 거면은 매월 이렇게 금액을 따로 내시는 거죠?
0: 그렇죠. 지금 에어컨을 사용하는 거 보면, 에어컨은 보통 10년 이상은 쓰잖아요. 근데 10년 이상 쓰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필터는 계속 주기적으로 와서 자기네가 무상으로 교체해줘요. 그런 조건에서 제가 3년, 4년, 5년, 6년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6년까지 해놓으니까 그만큼 이제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0: 달 가격이 원래 이 비용이 에어컨 좋다 보니까 비용이 거의 3,000달러가 되는 돈데요. 그러니까 4,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무슨 에어컨이 저렇게 비싸지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비싸지 않은 게 우리가 이거를 지금 보통 좋은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비싸거든요, 지금은. 근데 우리한테는 부담이 안 된다고 보는 게
1: 네.
0: 우리가 10년 쓰다 채를 6년 정도만 쓰는 걸 계획하고 6년 동안 매달마다 할부로 나눠내잖아요. 그러면 6만 한 5천 원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제휴카드를 이제 내가 쓰겠다 하면 그 6년 동안만 그 제휴카드를 쓰면서 한 달에 돈을 30만씩 제가 그 카드 가지고 뭘 구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다 이제 부식물 싸먹고 하는 거다 그걸로 구매하면
1: 네.
0: 매달마다 30%가 할인돼요. 2만 원씩. 그러니까 4만 5천 원씩 내는 건데 4만 5천 원이면 오전 한낮에 나가서 오전 한겨울이라면 되는 돈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너무도 부담이 안 돼. 한달 쓰는 사용비료가 그래서 오전도 한 시간도 아니 한 2시간 반, 3시간만 이래도 되는 돈이잖아요, 이게.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네.
0: 북한에서는 야, 그 3,000달러짜리 그렇게 비싸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인 거죠.
1: 경제 생활을 막 시작한 우리 사회 초년생도
0: 네.
1: 네 시간만 일하면은 벌수 있는
0: 맞습니다. 네.
1: 돈이고, 우리
0: 그러니까요.
1: 대표님은 한 시간을 안 해도 이 돈을.
0: 아닌데요. 한 2시간 정도는 내야 되는데 어쨌든
1: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0: 네.
1: 그리고 또 에어컨이 곳곳에서 너무 다 강하게 틀어져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냉방병이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0: 맞습니다.
1: 에어컨 바람을 너무 쐬다 보니까 걸리는 감기.
0: 네.
1: 근데 냉방병을 얘기를 할 때면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 시간이면 특히나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0: 그렇죠. 뭐 저는 그 행복한 병이 아닌가 생각해요. 너무도 시원하다 보니까.
1: 네.
0: 네.
1: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북한과 남한의 간극이 참큰 오늘의 일상, 오늘의 내돈내산이었는데, 오늘 이 내돈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또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5절 말씀인데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말씀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게 복음이잖아요.
1: 네.
0: 정말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몸에 이제 그 전달받아가지고 우리의 이제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 복음 속에서 살게 되면 정말 우리는 더위도 모르는 정말 이제 시원한 그런 환경에 살수 있는 거고 또 추위라 한다면 추위도 따뜻한 햇볕 같은 그런 일상을 살수 있는 그래서 저는
1: 네.
0: 정말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게 북한 주민들도 성경책을 봤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항상
1: 아멘.
0: 하거든요.
1: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느 때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시원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내돈내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각각 한 차례, 총 두 번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주님 안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실 주님의 말씀,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양 후에는 케네스페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0년간 조선 사람들은 김일성 민족 태양신을 섬기는 위대한 사람들이라 하며 특별히 백두혈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백두산의 고향집을 사적지로 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백두혈통만이 조선을 영도할 수 있다고 하며 3대 세습을 정당화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혈통이나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혈통이나 계급이나 계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계층도 그냥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빼앗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하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 또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견디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시던 50대 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는 것은 어려워도 심차게 예수님 의지하며 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이제 내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조용히 소리를 내어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월 3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중부지방에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과 북의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제사장의 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주신 영원 무궁한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 소망과 함께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B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의 첫 월요일 아침에 예수 이름의 평강을 전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도 은혜로 보내셨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주님이 이 아침도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말씀의 식탁을 차리시는 좋은 아침, 이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8월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나의 짐은 쉽고 나의 멍에는 가볍다. 이 8월도 그러할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3일 월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찬양 먼저 드립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0: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1: 자, 이제 에스겔 34장 이제 오늘 본문 25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생생한 그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33장부터 이제 48장까지가 대회복의 메시지를 말씀을 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34장, 이 34장 같은 경우에를 보면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목자를 하나님께서 책망을 이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히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23절에 보시면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목자는 누구냐? 바로 내 종 다윗이라. 자, 다윗은 이전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종이 바로 그들을 이스라엘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이 목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말씀하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이 다윗 언약의 신실한 성취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 다윗 언약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후손을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나라를 13절에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서 때는 이미 다윗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유대 왕조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함께 이제

다윗 왕조가 있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과 영원한 나라가 이어질 것이라는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고 다시 이제 여기 23절에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울 텐데 내 종 다윗을 세울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사무엘하 7장 이하에 말씀했던 다윗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때 다윗이 이세 후손으로 오셔서 세우실 그 왕국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성취된 이스라엘, 온 이방인과 열방까지를 포함하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세워서 성취할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성취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뀌었다. 그래서 대체됐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대체 신학이다. 이런 이제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이런 유선생들이 꽤 있어요. 근데 대체 신학이 아니라 교회는 성취 신학입니다. 성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된 성취 신학. 성취. 자,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회복이 될 텐데, 자, 2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죠.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이 말씀은 37장 26절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26절을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이 또 나중에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그들의 성소를 회복해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역사,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화평의 언약은 성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셨죠. 그래서 이것을 화목제사가 됐다. 우리가 이제 얘기, 화목제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구약의 여러 언약들이 궁극적으로 새 다윗,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을 말씀합니다.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죠. 자, 이 참된 평화가 이제 임하게 되면 25절에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이런 짐승들은 어디로 가느냐? 빈들, 광야로 가고 그곳의 숲을 가운데서 잘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 때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 짐승들이 살 곳을 따로 정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실 때가 되면 사람 사는 처소에 이런 들짐승들이 들어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 지냈던 궁전에 승냥이, 들짐승, 당아새, 낙, 올빼미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 빈들, 광야와 같이 살아가는 현상.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평화를 이루실 때는, 참된 평화를 주실 때는 이 악한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영역에서 내어 쫓기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은 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따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기 시작하죠. 세상 사람

사람들 가운데 불안해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이 GPT가 주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궁금하면 무조건 자기의 불안이고 뭐고 다 GPT한테 물어보죠. 그거 물어보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AI를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막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뭐 끈끈해서 막 불안하고 물으면 무조건 꺼내서 GPT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될 걸 자꾸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 우리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있을 때 우리에게 모든 불안과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좀먹는 악한 짐승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이 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사야에 보면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죠. 평강의 왕.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서 내 산, 여기 내 산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산 시온. 아, 이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처소. 이것이 나중에 다윗의 우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때는 그분의 몸된 교회로 상징이 됩니다.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그 다음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자, 여러분 이 소낙비는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 거죠. 원래 이 소낙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자, 신명기 11장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278쪽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전제는 뭐냐?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딱 적당한 때에 주신다. 자, 이른 비는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파종,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땅이 부드럽게 갈리고 또 씨를 뿌리면, 잘 뿌리를 내리려면 땅이 촉촉하게 젖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땅을 기경하고 곡식을 심고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시고, 늦은 비는 뭐냐? 다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한 번 더 비를 내리면 더 풍성하게, 과육이 아주 풍부하게 맺힐 수 있도록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사를 짓거나 곡식을 재배할 때는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데, 여기 다시 예스겔로 오시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소낙비를 내린다는, 소낙비. 복된 소낙비. 복된 소낙비.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아니라 이른 소낙비, 늦은 소낙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성취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멍에의 나무를 끊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인지하는 하나님의 공식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역사, 평안을 주시고 소낙비를 주시고 소산을 내릴 때, 아, 또 멍에를 꺾으실 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멍에를 꺾으셨죠. 권위 없는 자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권위를 꺾으신 분입니다. 28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땅의 짐승들, 혼돈의 세력에게 잡아먹히지도 않고 평안히 거주할 텐데 놀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죠.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새로운 좋은 하나님

0: 나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고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죠. 자, 그때에서야 비로소 30절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또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주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시고 평안의 땅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이걸 통하여 너희들이 나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이 평화의 역사를 일으키신 후에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오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이 약속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악한 금식의 이 짐승을 그치게 하시고 복된 소낙비를 때에 따라 부어주시고 파종할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이 구원하신 양떼들과 평화의 언약까지 맺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 파종하기 좋은 땅을 일으키시마 약속하시죠. 그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어제 말씀에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그분이 바로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 이제 곧 재림의 주님으로 반드시 오실 주님. 할렐루야. 이 크신 사랑 오늘도 잊지 않고 이 8월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목장에 뛰노는 양떼로 구별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지켜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과 이러저러 근심의 늪에 갇혀있는 성도님들, 8월 한 달 내내 이 말씀으로 평안을 회복하십시오. 8월 3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칩니다.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여수 서문화교회 문정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할렐루야. 여수 서문화교회 문정태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풍조와 더불어 살아오다가 날마다 날마다 울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여수 서문화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고백적인 시를 매일매일 읊조이게 됩니다. 내가 사업을 계속했다면 좋은 자동차에 고급 아파트에서 먹고 싶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지금 초가집에 살고 연식이 오래된 덜덜한 차를 타고 식은 밥에 물을 말아먹는다고 해도 지금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만유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눠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런 복음 선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라네. 네, 맞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 세상 삶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곧 겨울이 오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머지않아 풀처럼 꽃처럼 나무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뻐 죽을 것 같던 손자 손녀들이 당신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만이 영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당신이 타고 있는 고급차도 당신의 저금 통장도 이제 50년 후에는 다른 사람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의사도 죽고 환자도 죽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왜냐? 대신 내 죄값을 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가게에서 외상을 졌으면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외상값을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상값을 대신 갚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직업이 목사라 장례식을 많이 집례합니다. 특별히 화장장에서 마지막 예배를 할 때 먼저 부모를 떠나보내고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천도가 넘는 화장장

안에 같이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을 안고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꼭 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인님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기도로서 맡기신 영혼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내용은 햇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는 민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아름다운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양반, 저쪽으로 쪼깐 돌아서 갑시다. 어떻게 그런다요? 버스가 뭐 택신지하요? 아따, 늙은이가 불파키 애린께 그러제. 수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저번 차기에 기사는 돌아가든만은 그 기사가 미쳤는갑소. 노인네, 갈수록 눈이 어둠땅께. 저번 차기에도 내가 모셔다 드렸는디. 이 대음 시인의 아름다운 위반이라는 시입니다. 전라도의 한적한 한 시골 마을을 오가는 털털한 군내버스에서의 노파와 운전기사 사이에 오고 간 말을 사투리 그대로 고스란히 담화시로 엮은 시라고 합니다. 무릎이 아픈 노인은 운전기사에게 이미 낯익은 동네 어르신입니다. 모르는 노인이라 해도 마찬가지죠. 가는 길도 아니고 아예 정해진 코스에서 벗어나 조금 돌아서 가달라는 무지막지한 억지며 횡포임에도 버스가 뭐 택신지 아요? 라는 짤막한 면박으로 본분을 밝히는 게 고작일 뿐 내심 기사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돌아가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갈수록 눈이 어둡고 물파기 아린 노인네를 보며 아름다운 위반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는 운전기사의 미친 짓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워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시골 마을의 따뜻한 정과 인심이 새삼 마음을 짠하게 하는 감동을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책입니다. 은혜란 말은 사랑할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변덕스럽고 생각이 추악한지 나보다도 더 잘 아셔요. 나의 무지막지한 억지며 흥포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있는 따뜻한 정과 마음은 한결같으세요.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과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나 변경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심

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씀을 믿는 나를 영원한 아들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 가운데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위안입니다. 성경.

0: 공정하게 공개한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삶에 큰 은혜를 부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 통해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3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죠.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한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찬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소명이 있지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 기도할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요?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요?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승동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아버지를 전도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아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듣더니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형님,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왜 하나님을 형님으로 고백하냐고 묻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아버지시면 나한텐 형님이 아니냐. 구원은 항상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무디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사용하던 예화입니다. 스위팅 박사는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듯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된 복음이지만 내가 믿는 순간 이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나를 원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창조주이시며 구주이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

주음성 외에는 아이노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찬양 부름받아 나선이 몸 테너 김태현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바람이 머무는 날이 되어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 여섯 번째 시간으로 또 한 문장 앞에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바람을 맞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바람은 우리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봄바람처럼 따뜻합니다. 그러나 어떤 바람은 인생을 뒤흔드는 폭풍처럼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상의 바람은 늘 변하죠.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또 형편도 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람은 세상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불어온 바람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탄생을 기록한 장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실제로 임하신 사건을 기록한 장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고백하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짧은 한 문장은 단순히 성령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결코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은 신앙생활의 장식도 아닙니다. 성령은 믿음의 마지막 단계도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육신이 죽듯이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린 교회는 살아있어도 죽은 교회가 되고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린 성도는 신앙의 형식만 남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핍박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교회 행사는 더 화려해질 수 있고요. 건물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머물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고백은 그저 교리를 암송하는 어떤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외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수님께서도 승천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임할지도 몰랐죠. 그러나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는 시작했지만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붙잡았지만 현실이 보이지 않으면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느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가장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조급함 때문에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심령을 소유한 자에게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마른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눈물이 오래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끝난 것 아닙니다. 침묵이 길어졌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심령 위에 새로운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구절은 너무도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의 마음은 결코 담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고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응답이 늦어 보여도 기도의 무릎을 계속해서 꿇는 사람,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날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령은 믿음을 포기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본문 2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하늘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감동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분위기로 만들어낸 열심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감정만으로 일어난 어떤 결단은요, 환경과 상황이 변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도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능력에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에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간절히 강구해야 할 것 중 새로운 것은 어떤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성령의 바람입니다. 어떠한 것을 뭐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어떤 수단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강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교회 가운데 머무시면 예배가 살아나고, 성령께서 다시 성도 가운데 머무시면 기도가 살아나고, 성령께서 다시 가정 가운데 머무시면 사랑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성령께서 다시 다음 세대 가운데 머무시면 믿음의 계승이 다시 시작됩니다. 결국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절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 바람이 지나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요.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고요.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신비한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성령 충만의 기준이 아닙니다. 방언이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죄를 더욱 미워하게 되고, 말씀이 더욱 달게 느껴지고, 영혼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머무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성령은 한 사람만 채우지 않습니다. 온 집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각자가 따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개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예배의 생명이 흐르고, 찬양의 감격이 흐르고, 성도 사이의 용서가 흐르고, 섬김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종산교회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뜨거운 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성령의 바람을 맞는 교회에, 한 사람의 열심만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우리 세종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말할 때마다 단지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머물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 바람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교회를 살리며 마침내 이 시대를 다시 살리는, 일으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계속해서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본문은

불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불의 혀처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을 물질적인 불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불의 어떤 것을 가지고 불의 상징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오르는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 밤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불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이르러서 이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임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믿음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거룩함이 함께 나타납니다. 불은 태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불을 두려워합니다. 불은 태우고 또 녹이고 없애버리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불은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한 불이 아닙니다. 죄를 태우고 사람을 살리는 불입니다. 교만을 태웁니다. 미움을 태웁니다. 욕심을 태웁니다. 정죄하는 그 마음을 태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태우십니다. 그리고 그 태워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변화를 동반합니다.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열매입니다. 또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 아름답습니다. 성령께서는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에게만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에게만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연륜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학벌이나 재산으로 나누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부족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령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성령께서 머무시기 어렵지만 겸손한 심령에는 성령께서 기쁨으로 머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자신의 빈 손을 인정하는 사람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홀로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오늘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께서 오심으로 주님의 임재는 끝난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한 장소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며 죄를 지을 때 책망케 하시고 낙심할 때 위로하시며 눈물 가운데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단어는 이것입니다. 다, 다입니다. 몇 사람만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충만은 한 번의 체험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쉽게 식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이 다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만으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나갔던 부흥의 감격만으로 내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내 심령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며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고백은 과거의 교리를 암송하는 것이 아닌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현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 사건의 마지막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본문 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언어라는 그 현상 자체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의 신비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은 사람을 자기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다락방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령은 환경을 먼저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두려움을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불과 50여일 전만 해도 베드로는 한 어린 요정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육 때문일까요? 훈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침묵은 복음의 외침으로 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은 있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사랑하지만 전하지 못합니다. 가족에게조차 예수님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담대하심을 충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지식을 구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는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상과 단절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시는

0: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이웃을 품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종상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끼리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양 땅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열방을 품는 교회가 돼야 하며,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 세동산교회를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러나 이 고백은 결코 단순한 암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지금도 회개하는 심령을 용서하시고요. 지금도 메마른 영혼에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십니다. 혹시 우리의 심령이 오래도록 메마라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있지만 감격이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사라지고, 봉사는 하지만 감사가 메말라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순절 그 다락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불어오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메마른 심령을 여러분 결코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만으로는 다음 세대를 훈계하여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메마른 광야에도 생명의 강이 흐르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며,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그 바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바람을 사모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다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위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바람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바람인 줄 믿습니다. 그 바람은 우리를 흔드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이끄는 바람인 줄 믿습니다. 그 바람은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바람이며, 십자가를 향해 다시 걷게 하는 생명의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종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을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바람이 머무는 날이 되어,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바람이 머무는 날이 되어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로 살아가는 세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감초인 보화, 지금까지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93-8252, 지역번호 061-793-8252번 광양 세동산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입니다.
1: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우상 숭배의 문화는 민족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바른 정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치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인들에게 시대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성실함이 체질화되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국민들이 감사와 섬김이 넘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종국의 의를 서로 문제라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어제 경남 양산 지역이 기상 관측 아래 최고치인 42.5도까지 올라갔어요. 어제 최고 기온 40도 이상을 기록한 지역은 전국에 15곳이 있었고요. 전국 235개의 육상 기상특보 구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97% 228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예상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극한의 폭염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폭염의 장면이 등장해요.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지나갔던 바로 그 현장, 시나이반도와 신광야, 네게브 광야 일대입니다. 그곳은 보통 45도에서 50도까지 정말 여기보다 더 타는 듯한 폭염이 내려지기에 사람이 자력으론 단 하루도 살아남기 힘든 절망의 땅이죠. 19세기 중반에 그 네게브 광야, 신광야를 탐험했던 그 탐험가가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곳은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 한낮에 광야에 검은 바위 위에 달걀을 깨뜨려 올리면 불이 없이도 몇 분 만에 완숙으로 익어버린다. 물통의 물은 미지근함을 넘어 입을 데일 정도로 뜨거워지고 가죽 수통은 바짝 말라 비틀어져 균열이 간다. 이곳에서 눈을 붙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폭염의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마실 물이 없다, 나 애굽의 고기 가마겠지 그립다, 만나만 먹어서 질린다, 부추 달라, 마늘 달라, 가난한 거인들이 무섭다, 뭐 이런 불평을 했는데요. 내가 폭염 때문에 더워서 너무 덥다 불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성경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베푸신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광야의 열기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거대한 에어컨을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철저히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8월 3일 이 8월의 일상, 이 폭염 같은 우리의 인생, 광야 한가운데 있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로해 줄 그늘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윈트리 핍스 목사님의 은혜로운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오늘 아침 같은, 그래도 오늘 아침은 그래서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오늘 그 한낮의 폭염 같은 광야 한가운데에 서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질의 광야, 건강의 광야, 관계의 외로움이라는 광야, 또 내가 우리 인생의 방향 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미래의 광야. 이런 광야 속에서 사방을 둘러봐도 도울 사람이 없고 그늘이 한 점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오늘 이 말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8월의 일상, 오늘 8월 3일 이 월요일 아침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 중에 또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른 아침에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애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자고요.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월요일 아침. 많은 분들이 오늘 생방송 중에 문자메시지로 오프닝 말씀 공유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잘 도착하고 있죠? 0508님도 오프닝 말씀 이렇게 함께 했고요. 그리고 8731님, 6월 6일 막내딸 결혼하고 이런저런 일로 분주히 보내다 내가 더 극동방송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간만에 오늘 사연을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잘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보내시고 오프닝 말씀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우리 6810님, 하나님 찬양하면서 오늘 아침도 즐거이 다녀옵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8040님, 참 좋은 아침 오프닝 공유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요. 또 우리 극동방송 가족 중에 한 분이 또 문자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 집 매매가 됐고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지금 좀 법적인 송사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인과의 여러 관계 문제, 또 기도 제목들, 이 집에 대한 문제, 또 경찰서에서 출석을 하라고 해서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분명 응답하실 줄을 믿고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시고 이 광야 같은 일 가운데서도 폭염 같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이렇게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0340님도 오늘 처음 문자 주셨는데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오프닝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프닝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이 시간 힘있게 찬송합시다. 오늘 찬송가 데이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시간이에요. 은혜로운 찬양으로 더 힘있는 아침 보내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시죠.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같이 했어요. 1203님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처음으로 사연으로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병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아들이 많이 아프대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저희가 내일 아마 좀 특별한 아마 8월에 좀 특별한 시간이 이어질 것 같아요. 터치유 더 치유라는 코너를 제가 이 여름에 좀 새롭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환우들을 좀 찾아가고 환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 이른 아침에 내가 극동방송에 이렇게 좀 연결이 돼서 그런데 병원에 계시는 분들만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집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실제 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또 가족들이 아파하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병원에 있는 이분을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에 좀 기도받고 싶고 또 응원의 말씀을 듣고 싶다 꼭 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전부는 다 못 연결하지만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지금도 우리 1203님이 아들이 아파서 병실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고 하시니까 기도해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혹시 그런 병원에 좀 계신 분들 제가 그때그때 좀 아마 이렇게 섭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저기 병원입니다. 꼭 이 아침에 이렇게 출연하고 싶고 또 기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주시면 아셨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응원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시 25분이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은혜로운 찬송 같이 하고 아침에 쉼표 서머스페셜 특집으로 같이 합니다.

요즘은 각종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도 많고 재능 있는 요리사들이 연예인 같은 스타가 되기도 하지요. 어느 날 문득 인생이 요리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자극적인 양념을 좋아하고 누구는 담백한 맛을 즐기지요. 어떤 사람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투척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꼼꼼히 계량하고 신중하게 맛을 냅니다. 우리의 인생 레시피는 어떤가요? 냉장고 안 사정에 따라 레시피는 늘 더하거나 줄여지게 되지요. 요리를 하며 실패도 많고요. 처음엔 소금과 설탕을 헷갈려 이상한 맛이 되기도 하고요. 불 조절을 잘 못해서 요리를 태운 경험도 아마 있으실걸요? 살다 보면 내가 나의 인생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삶에는 늘 어딘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지요. 재료는 준비했지만 갑자기 가스불이 꺼지기도 하고

시간을 들였건만 맛이 제대로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진하게 우려낸 눈물로 하루를 지새우고 어떤 날은 기쁨이 부풀어 올라 넘치는 빵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요리하듯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내가 셰프가 아니라는 걸 자주 깨닫습니다. 진짜 셰프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그분의 손길에 따라 조금씩 배우는 중입니다. 때로는 맛을 망쳐서 주눅들기도 하고 실패가 두려워 조심스러워질 때도 있지만 그분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십니다. 자, 이번엔 여기에 사랑을 조금 더 넣어보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끓이면 깊은 맛이 날 거야. 그렇게 우리는 맛있는 진짜 요리가 되어가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레시피를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불같이 화가 날 땐 불을 줄이는 법을, 관계가 엉켜버렸을 땐 재료를 다시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완벽한 요리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진심이 담긴 요리는 누구의 마음에도 전해질 수 있다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의 요리는 한번 실패했다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타버린 마음도 걷어내면 다시 끓일 수 있고, 너무 싱거운 날도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맛이 배어들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요리법을 배우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라는 작은 주방에 은혜라는 양념이 담긴 천국의 레시피를 가득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생의 주방에서 나만의 속도로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하루를 정성껏 끓여내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요리로, 완벽하진 않아도 같이 나눌 따뜻한 한 끼의 식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언젠가 그분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시며 참 잘 익었구나 라는 칭찬 듣기를 소망하면서요.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아침의 쉼표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레시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 은혜의 양념들이 팍팍 붙여져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의 레시피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의 쉼표 영상 링크 공유는 쉼표라고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이곳은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 한낮에 광야의 검은 바위 위에 달걀을 깨뜨려 올려봐라. 불이 없이도 몇 분 만에 완숙으로 익어버린다. 이곳에서의 물통의 물은 미지근함을 넘어 입을 데일 정도로 뜨거워져 있다. 이곳에서 눈을 잠시 붙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오늘 주님의 세심한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그늘이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광야의 열기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늘 거대한 에어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8월 3일 이 8월 한 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울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줄 그늘 한 점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거고요. 물된 동산 같음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8월 저도 그렇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힘내시고요. 더 좋은 일들이 8월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임지영 이사장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 유수회양원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외면한 그 한센인들의 상처를 직접 그 어루만지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부모와 처자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휴가와 휴식의 계절인 7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낮은 곳으로 돌려보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시원한 생수 한 병,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뭔지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신선한 커피 한 잔 내리면 금세 집안 가득 고소한 커피 향기가 퍼지죠. 카페에 잠시만 앉아있다가 밖으로 나와도요, 옷이나 머리카락에서 은은히 커피 향이 배어날 때도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디에 머물렀는지를 알려줍니다. 고깃집에 다녀오면 고기 냄새가 배고, 꽃집에 다녀오면 꽃향기가 묻어납니다. 그럼 예배 자리에 머물고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에게는 어떤 향기가

향기가 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또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주시고 걱정 가득한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또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일을 보낸 우리에게는요, 예배 자리에 다녀온 흔적,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있겠죠.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말과 표정 그리고 작은 행동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은은히 풍겨나는 이번 주 또 향기로운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 되는 여러분,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요. 하나님과 함께 머문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흔적이 묻어납니다. 그런데요, 월요일이 시작되면 참 바쁘죠.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전화 한 통 받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 쓰다 보면요, 어제 예배 시간에 받았던 은혜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제 무슨 말씀 들었더라? 하지만 어제 받은 은혜 하루 만에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킨 우리에게는 그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습니다. 말씀 따라 말씀 들은 대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또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기길 바라고요. 또 먼저 양보하고 힘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주는 거, 뭐 이런 거창하지 않아도 그런 작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밴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더운 날씨에 가만히 있어도 쉽게 지치고 조금만 움직여도 진이 다 빠지시죠? 오늘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시면서 이 힘찬 라디오 들으시면서 시원하고 힘이 나는 찬양들과 함께하며 몸도 마음도 다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예배 덕분에 살고 예배 때문에 살고 또 다음 예배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 어제 받은 예배 은혜 잊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힘차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올라가셨죠? 저기 저 높은 곳으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했고요. 또 주를 앙모하는 자, 두 곡의 찬양. 아주 힘차게 같이 하면서요. 진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힘내서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네, 힘찬 찬양으로 여러분, 좀 에너지를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4882번님이 오, 예배드리고 집에 오는데 어제 참 마음이 가벼웠어요. 오늘도 그 은혜 잊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힘찬 라디오와 함께 힘내보신다고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어제 무슨 말씀 들으셨는지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죠? 네, 좋습니다. 6905번님이요. 며칠째 손주를 돌봐주고 있어요. 아이에게는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도 예수님의 향기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주와 함께 찬양 들으며 또이 시간 함께하고 있다고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 한마디, 그리고 무엇보다 축복의 말, 축복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반드시 열매 맺을 거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잘 전하시길 바랍니다. 차 안에서 듣고 있는데요. 찬양이 너무 좋아서 들썩들썩 열심히 따라 부르시고 있대요. 2547번님, 반갑습니다. 아, 8164번님도요, 요즘 너무 더워서 너무 지치네요. 그래도 찬양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몸에서는 땀 냄새가 나더라도, 마음에서는, 우리의 이 삶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생각해보니까, 아, 참. 우리 빨래도 잘해야겠다. 그죠?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되니까요. 수고의 땀방울은 멋지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주신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호위반 7만원짜리 딱지 끊겨도 흥얼흥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6140번님. 아니, 7만원짜리 끊기셨어요? 진짜, 얼마나 아까워. 아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죠. 다 유집이라고 생각하고, 예, 조심하시고. 신호, 위반, 과속, 이런 거안 하도록, 특별히 스티커 붙이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더위에도 톡톡톡 튀는 진행하는 피디님, 그리고 은혜의 찬양이 참 즐겁습니다. 7120번님, 고맙습니다. 7460번님이 휴가 가고 싶으시대요. 휴가 얼른 떠나셔야죠. 이제 이번 주도 또 휴가 피크철이잖아요. 네. 다들 좀 쉼을 누리시길 바래요. 하영 피디님은 휴가가 없으시는 것 같아요. 매일 방송하며 저희에게 힘을 주시니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6월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다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아무튼 여러분의 휴가를 응원합니다. 아, 저는 요즘 주님의 강이 나를 춤추게 해 이 찬양을 자주 듣는다고 4540번님이 아,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그냥 물에 빠지고 싶다, 물에 들어가 있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제 같이 사는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주님의 강이 나를 춤추게 해, 주님의 강 속으로 시원한 주님의 강 속으로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찬양들로 힘찬 라디오 시간 같이 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머문 사람들은요, 또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는 흔적이 남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새로운 한 달도 예배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더 힘찬 날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 소방과 함께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여수페들 교회 이은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33편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한 가지 그림을 좀 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그런 그림인데요. 밀레의 그림 중에 그 유명한 이 만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부부입니다. 만종은 해질녘 들판에서 농부인 부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남편 옆에는 쇠고랑이 있고 그리고 부부 발치에는 감자 바구니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이 작은 소나무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건물에 그려져 있는 이 종탑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만종은 황혼의 기도, 이렇게 해질녘에 이 부부가 감자 바구니를 놓고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건한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수확을 작은 것이지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림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림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유세파 수녀님이 이제 그림으로 기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책, 그래서 책 제목이 그림이 기도가 될 때라는 책을 써내셨거든요. 그 책에서 만종의 그림을 이 최근에 엑스레이를 비추어서 이 만종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고 그 색채가 어떠한지를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통하여서 이렇게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원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덧대어진 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감자 바구니 안에는 감자 바구니가 있지만 그것이 덧대어서 그려진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알

게 되었습니다. 밀레가 그리고자 했던 것, 그리고 밀레가 그림을 그리면서 보통 그렸던 그림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던 학자들과 또 장요세파 이순현님이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살펴본 결과, 원래 밀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만종의 그림, 그 감자 바구니 아래에 사실은 다른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이것이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클 것을 예상하고 또이 주변에서 이것은 너무도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그곳에 이제 감자 바구니를 덧대어서 그렸다. 이렇게 이제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정설이냐 또는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림이냐라고 할수 있지만 원래는 이 밀레는 이 감자 바구니 밑에 이 작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 넣었는데 일반적으로 그 무덤은 아이가 죽을 때 장사 지내는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원래 감자 바구니 말고 이두 부부가 아이를 묻고 기도하는 그림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밀레라고 하는 이 그림 화가 자체가 어떤 그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 특별히 피폐해진 농촌 사회의 모습을 그려놓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촌 사회, 이렇게 무너져가고 피폐해져가는 이 농촌 사회에서 이 부부가 자기의 아이를 묻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처량함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부부의 모습을 그리고 넣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 커질까봐 거기에 이제 감자 바구니를 덧대어 그려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고 책을 썼어요. 저는 이 책의 내용이 맞다 틀리다, 이것이 정설이냐 아니냐, 이것이 진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그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감자 바구니를 놓고 이 기도하는 이 부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지는 실제 이 부부가 아이를 묻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스쳐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림이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만종의 그림이,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 글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은 그 그림 뒤에도 누군가가 그려 넣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두 부부의 마음을 담아서 그 그림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묻고 기도하는 그 부부의 마음 또는 감자 바구니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이것밖에 수확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그 부부의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시고 그렇게 느끼실까요? 저도 같은 비슷한 느낌 들게 되더라고요. 절망할 것이고 낙심도 있을 수 있고 또 좌절도 있을 수 있고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이 부부에게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펴보시는 분.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금 이 부부가 아이를 묻고 기도하는 그 부부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감자 바구니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부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실 때 그냥 살펴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실 때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유심히 주목해서 관찰해서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쫙 훑어보면 알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오늘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굽어 살펴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의 마음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하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인간은 여기지만, 인간은 결국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 부부처럼 그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아주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 어떠한 사람을 주목하여서 살펴보시는가,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찾아보신다라고 오늘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서 찾으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 그의 공률하심, 그의 자비를 바라보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펴보실 때, 면밀히 굽어 살펴보실 때 어떠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원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우리를 살펴보실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하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멕시코에 어떤 이 선교사님이 이제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이 선교사로 지내면서 다시 이제 신학교 교수로 오게 되면서 자신의 일생을 책으로 이렇게 써서 출판을 하게 되었어요. 그 내용을 한국인 목사님이 그 교수님한테 들었던 내용을 이제 책으로 다시 편집화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멕시코 선교를 감당할 때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집에서 부부가 함께 이제 저녁을 먹고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또 멕시코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밤에는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무시하려고 했는데 문을 노크하는 그 소리가 너무도 예전과, 그러니까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들리는 소리여서 나가보았답니다. 나가보았더니 10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그 문 앞에 서 있더래요. 저희 딸이 딱 1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딸 정도 되는 아이가 문 밖에 이제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곳에서 서 있고 문을 두드렸는지 이유를 물어보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 3살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심해서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해서 4개월 전에 이미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었다라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곳저곳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구걸도 하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딱하고 가여워서 이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이제 선교사님이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 정식 절차까지 다 밟아서 아이를 자기의 딸로 이제 입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내 딸이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나에게 말해라. 나는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 말을 해 주었지만 아이는 한 번도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어떤 도움이라든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서재의 문을 두드리고 다시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서더래요. 우리 선교사님이 물어보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하고 묻자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교사님이 마음이 너무도 울컥해서 뒤돌아서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었답니다. 그때 눈물 흘리는 중에 미묘하게 자기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더래요. 바로 나도 너에게 그 말이 듣고 싶다 라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고 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거 바로 이것이겠구나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자세히 주목해보시고 관찰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짓나,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면서 죄짓면서 죄 가운데 지내면서 이렇게 살다 오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또한 그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얼마나 그 긍휼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지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굶주릴 때 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바랄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의 긍휼을 기다리며 그 간구를 듣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사명을 충성되이 그리고 잘 감당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마음까지도 살펴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그 마음의 여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부터 단기 선교를 가게 돼요. 솔직히 지난주까지 몽골에 있는 청년들에게 섬김과 은사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5편의 설교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편의 예배 그리고 기도회로 연결해 갈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마음에 너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쓰지 못할 때 주로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걸 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전혀 가지지도 않고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기도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또 심지어 제가 하다 안 되면 커피를 내려가지고 혼자서 계속 마시거든요. 그걸 해도 도무지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설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도 그렇고 어떤 본문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제가 팀장님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원고를 보내, 그러니까 제목하고 성경 본문을 보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면 팀장님은 저에게 재촉을 하지 않으시고 네, 보내줘야 됩니다. 그 말만 하세요. 그런데 뭘가 와야 쓰잖아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날짜는 이미 목요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팀은 다 준비를 하는데 솔직히 저 혼자서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 많이 하다가 사실 알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 가운데

몽골에 있는 청년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저한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설교를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데 이제 알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 건지를 이제 알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알고 잠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잠깐 누워 있는데 부끄럽지만 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마음과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이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어도 안 좋은 게딱 이런 거더라고요. 요 말씀이 예레미야 두번 등장을 하는데, 예레미야 17장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 제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요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뭐남 얘기니까 되게 뭐 그게 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설마 이건 아니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한번더이 말씀을 해요. 어디에 말씀하냐면 20장입니다. 20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소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고, 그 살펴보시기 때문에 지금 어느 것도 하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주어진 역할, 책임을 감당하는 거, 그거 모세와 같은 그 사명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120살까지 눈이 약해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은 상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 것처럼 마음을 보는 것, 마음을 보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진짜 모세와 같은 사명자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보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보는 것에도 충성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까지 살펴보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간직하고 가는 것, 그것이 진짜 모세처럼 우리 120살 때까지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은 상태로 갈수 있겠다, 그렇게 사명 감당하며 갈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볼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마음에 담아서 걸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최용수 감독의 어떤 코칭, 축구 이거를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보면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세계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한국 축구에도 이 프로 리그가 있는데요. K리그, 그 다음에 K2리그, K3리그, K4리그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나머지는 아마추어 리그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K리그와 K2리그, 그러니까 1부와 2부 리그가 사실은 메인 K리그이고, 3부와 4부, K3와 K4는 이제 선수, 1부와 2부로 가기 위한 발돋움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라남도, 특별히 전남 광역 우리 특별시민이잖아요. 우리 특별시, 전남 특별시는 어디에 소속돼 있을까요? 몇부 리그에? 특히 여수는요. 제가 사실은 3부 리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부 리그로 승격을 해서 2부 리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남 드래곤즈는 몇 부 리그냐? 2부 리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1부 리그와 2부 리그, 거기에 있는 선수들의 실력 차이는 사실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부 리그와 4부 리그, 여기에는 차이가

0: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날까요? 실력 차이요? 사실 프로리그에 가면 실력은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연봉, 네, 맞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물어봤더니 연봉에서 차이 난다고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연봉에 차이가 나죠. 그러나 그 연봉을 받기 위해서 딱 하나가 차이가 나는데 그건 뭘까요? 축구에서 딱 하나로 인하여서 골과 연결되는 거. 바로 한 걸음입니다. 오프사이드로 인하여서 골이 취소되기도 하고 골이 인정되기도 하죠. 그 한 걸음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딱 수비보다 한 걸음 뒤에 있고 수비보다 한 걸음 더 뛰어가야만 골로 인정이 돼요. 즉 프로 1부와 2부 리그의 차이는 실력이보다는 사실 단 하나의 차이로 그만큼의 연봉도 결정이 되고 그리고 1부와 2부로 나눠지는 내지는 2부와 3부로 나눠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우리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었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과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딱 하나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 하나를 하는 사람, 그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그를 굽어 살펴보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처럼 부르시고 모세처럼 그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더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그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을 밝혀주는 삶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공동체로서 그 선교를 감당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의 지금까지 여수베델 교회 이은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4120 여수베델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3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8월의 첫 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 어떠셨나요? 사랑이 들한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어젯밤에 고추 농사, 가지 농사 때문에 한숨 쉬시는 집사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비는 너무 안 오고 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가지도 고추도 좋은 열매로 자라기가 너무 힘들겠다라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맞아요. 너무너무 비가 기다려지는 그런 무더운 여름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따라 한 직원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28년 정도 됐는데 많은 신입 직원들의 초창기에 바짝 긴장하고 조금은 어리버리했던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남 여수 연도 출신의 멋진 직원이셨는데요. 완전 상남자 스타일이고 어떤 일이든 거침없이 막 해내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빨리 집에를 가야